우리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삶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돈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가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길게 아쉬움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또 꼬리를 잘라 연장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 며칠 제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그 사람 마음을 참 힘들게 한다 싶더라고요. 이미 차선도 세워뒀고 그 차선을 가고 있는데도 자꾸 미련을 못 버리는 저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달라질 게 없는데 그 과거는 달라질 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렇죠. 달라질 게 없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 그것처럼 딱한 일도 없겠다 싶어요. 제일 일단 먼저 할 건 방향을 돌려야겠어요. 그쪽을 안 봐야 돼요. 생각을 안 하려면 보지를 말고 뭐 그러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자 진실 과거는 무조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어렸을 때 봤던 만화들 속에 가장 제 마음을 좀 혹하게 했던 건 예쁜 공주님도 아니었고요. 멋진 로봇도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세상을 이렇게 정지시켜가지고 주인공 혼자서 움직이는 거. 네, 그런 시리즈가 저는 가장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저렇게 세상에 다 멈추고 나만 지금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조금 전에 떨어뜨렸던 것도 안 떨어뜨릴 수 있고 뭐 이런 정말 단순한 생각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지만 아무튼 어른의 삶으로 따지면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후회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판타지일 뿐이라는 거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겠죠. 자 오늘 수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하나 노래둘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가 변하지는 않지만 현재에 와서 돌아보는 과거가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고 다르게 뭔가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날의 이야기든 현재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든 듣고 싶은 노래든 뭐든지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신효범의 내겐 너무 사랑스런 그대, 그리고 신승훈의 내 방식대로의 사랑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점심 드셨나요? 네, 커피 마셨어요. 커피는 식사가 아니다. 부족한 열량은 자세에도 영향을 준다. 당신의 몸에 에너지가 없는데 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몸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조직을 제외하고 하나씩 셔터를 내린다. 근육도 빠르게 불이 꺼지고 자세는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무작정 체중을 줄이겠다고 운동하고 절식하는 것은 방법이 되지 않는다.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을 하는 대부분 사람은 일단 먹고 회계 운동을 하는 시기가 온다. 식욕은 터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먹긴 했는데 먹어도 기쁘지 않고 마음이 영 불편하다. 그래서 칼로리를, 죄책감을 덜어보겠다고 운동한다. 칼로리 소비를 위한 운동을 했으므로 운동이 끝나고는 빈약한 식단을 이행한다. 이 사람이 잠은 잘 잘까? 배가 고파서 잠을 설치거나 밤늦게 뭐라도 먹거나 둘 중 하나일 확률이 높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 대체 무엇을 위한 운동이고 식사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스스로 벌주지 않아도 된다. 운동은 벌이 될 수 없으며 식사 또한 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루의 즐거움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있다면 이를 사수하자. 당신에게 선명한 즐거움을 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멀리 떨어진 맛있는 음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만들자. 버스정류장 4~5개 거리에 있는 맛집을 걸어가는 일이 즐겁기를 바란다. 움직임을 줄이고 입에 닿는 음식을 제한하는 대신에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신나게 잘 먹자.

괜찮아 하면 잘 지내 어머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너무

0: 가족의 마법. 집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엄마를 보는
1: 그 순간. 집밥. 알았어, 얼마든지 해줄게.

김범수 집밥이었습니다. 피처링 긱스 이선 여사였고요. 자, 정말 뭐 지금 밥을 많이 먹자, 집밥을 즐겁게 먹자 이런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를 아끼고 싶다면 벌 주는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보듬고 나를 응원하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상대라면 역시나 또 마찬가지죠. 상대에게도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아끼고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 부분은 진짜 잊지 말아야겠어요. 마음의 위안인 거지 이건 절대 식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밥 먹었어요? 네, 커피 마셨어요? 우리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먹고 즐겁게 즐기고 할 때 하고 이게 오늘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향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였죠. 2부 첫 곡이었고요. 자, 그리고 1부 마지막에 제가 그 아마 짧은 글 긴 여운 듣고 주신 걸 거예요. 0964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제 얘기 하는 줄 알고 얼마나 찔리는지요 라고 늘 먹고 나서 아 체중계 올라갔다가 이대로 잘 순 없어 라고 자전거를 타다 실내 자전거 말씀하시나 봐요. 자전거를 타다가 내일 하자 그러고 자고 반복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정말 그 어떤 마음이 불편해서 아우 죄책감에 거기서 일단 그 다음에 하는 게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줄일 수 있고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걸 제일 손쉽게 하고 그게 악순환 되니까 아, 내가 뭔가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빠져? 샐러드만 먹는 것 같은데 왜 안 빠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0209 뒷번호 쓰시는 분 어서 오시고요. 6382 쓰시는 분 은정님 일찍 오셨네요. 1102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부산갈매기님 황금배련님 반갑습니다. 세차게 내린 호우 속에 노출 오픈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뭐 세차게 내릴 때 나오진 않았는데요. 또 밤새 여기저기 세차게 많이 내렸네요. 권용섭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신복수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힘차게 달려봅시다 하셨고요. 꾸리님 비 오는 수요일에 그러게 참 노래 제목이 그냥 뭐 영원히 가는 거니까 존재하는 한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엔 떠오르는 빨간 장미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다들 그렇게 왜 그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 노래 때문에 비 오는 수요일에 프로포즈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가 정말 좀 많이 팔리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은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입석했습니다. 라고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오늘은 금단 흐름이 생일입니다. 금단 흐름이 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 그런가 본데요. 더욱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늘 잘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 자축하신 건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한다 오늘 생일 축하해 하셨는데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사 항상 좀 기분 좋고 즐겁게 사는 게 바람이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향기님은 노래 잘 들으셨나요? 비가 엄청 무섭게 내립니다. 모두들 무탈하게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7402 쓰시는 분 회원님 바람구름님 어서 오십시오. 또 노래 좀 듣고 갈게요. 존 덴버의 로키 마운틴 하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 미세스 로빈슨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7428 뒷번호 쓰시는 분도 창을 열어놨는데 비가 문을 닫아, 창문을 그렇죠. 세차게 내리는 비는 문을 닫아주기도 하죠. 최승현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라고. 네, 진짜 우리 서로 뭐 행복하세요. 오늘 힘을 내요. 이 말처럼 누적되고 힘이 실리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7119 쓰시는 분도 어서오세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갈까요? 로비 윌리엄스의 Better Man 준비했어요.

2368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4113 쓰시는 분. 새싹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나요? 하셨는데 새싹도 좋고 뭐든 다 좋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2부 끝곡은 지은혜님이 신청하신 노래. 저도 오랜만에 이 노래 좋은데요. 데슬의 Kissing You 전해드립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3부 첫 곡입니다. 김원준 쇼.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라고 현동수님, 또 075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김선숙님, 오늘은 아침부터 웬일로 장을 보고 오셨어요. 마트 쇼핑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빵도 좀 사고. 아, 이런 날 빵, 금방 그 만든 빵 냄새 정말 좋은데, 그죠? 자두도 사고 커다란 수박도 한 통 사왔네요. 어이구, 이걸 다 들고 오셨어요? 요즘 빵이 좀 먹고 싶었는데 밀가루는 왜 조금 안 먹으면 땡기는지 몰라요. 밀가루가 그런 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빵만 안 먹으면 밀가루를 안 먹나 싶지만 파고들어 있는 이 밀가루들이 정말 많기는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오전을 또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군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겠습니다.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6149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희 집 근처 작은 디저트 가게가 몇 달 사이에 또 새로운 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 가게에서 바뀐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여유 있는 사장님이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은 건지 제가 이런 오지랖을 부리는 건 저의 옛날 생각이 나서입니다. 저와 남편은 참 잘 맞았고요. 그래서 결혼도 했겠지만 어떤 일을 생각하면 잘 된다는 생각만 합니다. 실행력도 빠른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IMF 딱 그때 결혼했습니다. 하자마자 남편은 권고사직을, 저는 입사가 미뤄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유학파 시아주버님이 지나가듯 한 말이 파고들었어요. 이참에 둘이서 자영업을 해봐. 귀가 이만해졌고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면서 뭘 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남편이 회사에서 받아서 나온 그 조금의 돈을 다 털고, 결혼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예비비를 준비해 주신 돈도 싹 털고, 그리고 신기하게 자동차를 없애자 합의를 해서 산 지 얼마 안 된 차도 팔고 다 긁어모아서 뭘 차렸냐, 요즘으로 치면 PC방이에요. 그때 PC카페라는 이름으로 열었어요.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 분야, 금세 망했죠. 다행히 한 달이 건너 아는 분이 잘 살려보겠다며 괜찮게 인수를 해주셨고, 그 뒤에 어디서 주워드는 거로 역시 장사는 먹는 거지 하면서 대학가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더 시원하게 깡통 소리가 나고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책 대여점을 한 번 더 인수한 뒤에 저희는 백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을 쉬다가 둘 다 운 좋게 취업을 했고, 그 뒤에 꽤 길게 근속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희 옛날 얘기를 하도 듣고 자라서인지 우리 애들은 절대 자영업 안 한대요. 뭐가 됐건 경험에서 깨닫는 것, 그것만큼 귀한 건 없다. 저희는 그걸 얻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영업을 하시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그 과정도 이겨내면 더 좋아질 기회니까 잘 버티시길 바랄게요. 그 시절 겁없이 PC카페를 열었을 때 한창 길보드에는 이런 노래들이 울려 퍼졌는데요. 이제는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추억이라서요. 부탁드려요. 안재욱의 Forever, 임창정의 그때 또 다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안재욱의 Forever,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오늘 사연 주신 6149 쓰시는 분이 첫 번째 그 자영업 PC카페라는 게 있었군요. 왜 PC카페를 했을 때에 그때에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길가에 길보드 예전에 그 길보드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노래들이 내 마음이 힘들 때 그 노래들이 좀 편안하게 들려올 수가 없었던 그런 얘기를 하신 거겠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니까 편안하게 덤담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신 것 같네요. 우리 6748 뒷번호 쓰시는 분이 아침에 퇴근하는 남편이 근무지 근처 마트에서 바나나가 물러서 저렴하게 샀다고 찢어진 쇼핑백, 종이 쇼핑백이 하나를 안고 들어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했네요. 남편도 자영업 하다가 접고 직장생활 하는데 몸은 고돼도 마음은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오너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일할까 싶지만 많은 걸 1일부터 10까지 다 생각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또 직원들 월급날 그 지장없게 하려면 한 달 그 살림살이를 늘 정확하게 계산해서 모자람 없이 혹 모자라면 뭔가라도 또 채워야 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또 그렇다고 직장생활이 마냥 편하냐 그건 아니겠지만 각각의 일단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남편분이 그래도 진짜 지금 마음은 좀 더 편하게 일하시는 것 같다. 일단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런 문자들이 좀 더 많이 와 있는데 이거 4부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3부 끝곡으로는 우리 백설공주님의 신청곡 여행스케치 옛친구에게 함께합니다.

0: WBS FM
1: 대종사 수승 화강되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함께 하셨어요. 자, 자영업에 관한 얘기들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황금베르님은 자영업 정말 무지 힘든 사업이에요. 힘들 내시길요 하셨고요. 6002 뒷번호 쓰시는 분은 저희도 남편이랑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끝이 있을까 싶고 그랬는데 버티니까 어느덧 터널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연님이 우리 얘기인 줄 눈물 났어요 하시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데 들은 술마다 힘들어서 정말 힘들었죠. 이제는 저희도 옛말하고 삽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쉬울 수 없는 일인 거죠. 정말. 경험 없이 뛰어드는 자영업은 진짜 힘듭니다. 어디서 누가 잘 됐다더라 얘기에 믿고 무작정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 아닐까 싶네요 하셨고요. 그러게요. 알고 해도 사실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그 두 분의 장점이긴 해요. 마음 잘 맞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행력 빠르고 이건 진짜 어떤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요소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면만 생각하면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좀 번번이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에 그 양지만 보는 거죠. 음지도 봐야 되는데 잘 되는 얘기, 누가 얼마 벌었더라는 얘기 이런 것만 들으면 와 그거 안 할 사람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지도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어쨌든 지금 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일단 버티기. 근데 그냥 버티기 말고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버티기. 터널 밖으로 분명히 나온다는 사실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리님이 김선숙님이 수박을 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지간한 건 다 직접 길러 드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선숙님이 하도 텃밭에 물 주고 왔어요. 뭘 걷어서 왔어요. 오늘은 뭐가 폈어요. 늘 얘기하시니까 두 분이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그죠? 너무 그리고 이런 얘기 나누니까 너무 정겹네요. 제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지만 서로 이제 이름도 외우고 닉네임이나 성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장점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십니다. 오늘 그분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웬만한 거 다 길러드실 줄 알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또 수박에 관한 노래들도 많이 신청하셨는데 오늘 신청곡은 이미 또 꽉 차고 이래서 조만간 또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6823 디브를 쓰시는 분도 모두들 힘내세요. 파이팅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부 마무리 끝에 조금 빠르게 마무리를 한 감이 없지 않아서 우리 6149 쓰시는 분의 오늘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은 이렇게 주시면 돼요. 미리미리 주신 사연들을 제가 좀 다듬기도 하고 그러느라 실시간으로 소개될 순 없지만 순차적으로 너무 이렇게 빈약하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용섭님의 신청곡을 듣고 올까요? 바다새에 사랑하고 있어요.

이어드린 노래는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윤성경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윤성경님이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이 노래가 생각나서 급하게 신청해보는데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너무 좋아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하셨거든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잘 들으신 거죠? 그리고 독수리님이 노추 출첵이 늦었네요. 꿀에게 빨간 장미를 배달, 진짜로 배달시킨 거 아닐까요? 그 너무 궁금해지는데 꼬리님한테 진짜 오늘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아 죄송해요. 혹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를 지금 제가 한 거면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김선숙님, 우리 제리님 지금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 수박을 심었어요. 옥수수도요. 그런데 그제 한 통 따보니까 아직 안 익었어요. 두 통 달렸어요. 오, 많이는 안 심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 세상에 못하시는 게 뭡니까? 입이 떡 벌어지네요. 자, 2133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옵니다. 카펜터스의 For All We Know.

110이 쓰시는 분이 수박 드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분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은 진짜 못하는 게 없으세요. 자, 어느새 오늘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다람쥐님이 신청하신 노래 미니 리퍼튼의 러빙 유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저지대. 저지대 주민들은 평상시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에 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집니다. 거주지 인근 대피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으로 집을 나설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 설비를 만지는 경우 반드시 절연 장갑을 착용합니다. 침수된 도로를 걸을 땐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건물 외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긴 막대를 활용하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구간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물이 무릎 높이를 넘거나 물살이 거세지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요,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천지는 허공을 이용해 그 덕을 베풀고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해야 물질 이용도 잘하게 되고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깨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0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 허전함을 뭔가로 채우려고 애쓰게 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한 건 마음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마음을 비워내야 할 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원불교에서는 비어있는 마음은 고유한 성품을 가리킨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음이 비어있다고 그냥 비어있기만 한 게 아닐 겁니다. 마음이 비면 그 빈자리에는 저절로 성품의 지혜가 차오르게 되죠. 지금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어드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마음소 길들이기.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은생어의 해생어원입니다. 은생어의 해생어원은 정전의 이론상 서원문 중에 나오는 중요 개념의 하나입니다. 직역하면 은생어에는 은혜에서 해가 나온다는 뜻이고 해생어원은 해가 은혜에서 생겨난다는 뜻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은혜 받기는 좋아하고 해를 받기는 싫어하죠. 또 우리는 흔히 은이나 해를 고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상대적 현상 세계에 있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음양상승의 원리에 따라 한시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은과 영원한 해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은과 해는 서로 반복되고 순환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은이 해가 되기도 하고 해가 은이 되기도 한다는 이치를 깨달아 은혜와 해에 너무 끌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게 하려면 궁극적 진리로서의 법신불 일원을 체득해 은혜의 순경은 물론 해독의 역경을 당하게 되더라도 항상 스스로 겸양하고 감사하며 선업을 쌓고 공덕을 베풀기에 노력해 한없는 복락을 장만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은생어의 해생어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187장입니다. 우리 은혜 속에.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는 휴식이다. 교무님, 쉬어도 쉬어도 피곤해요. 쉬고 싶은데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도 피곤이 잘 풀리지 않아요. 많은 일로 인해 휴식이 절실한 청년들이 어떻게 쉬어야 할지, 휴식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올림픽을 나가는 운동선수들은 4년 동안 많은 연습으로 기량을 높인다. 그 연습량과 훈련의 강도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4년 동안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림픽 당일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어떤 상태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휴식도 마찬가지다. 노력하고 연습해야 내가 원할 때,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 대부분 청년들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쉬는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가졌을 때 잘 쉬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의 마음일 뿐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쉬는 휴식이라 보기 어렵다. 최선을 다해 휴식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쉬고 싶다고 할 때마다 매일매일 휴식을 연습하고 있냐고 되물어 본다. 그럼요. 퇴근해서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죠. 청년들의 하루를 보면 끊임없는 체험의 연속이다. 누굴 만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일하고 많은 걱정을 쌓고 또 쌓는다. 그 연속성에서 휴식하고자 할 때 바로 멈추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늘 최선을 다해 휴식을 연습하라고 말한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현관에 앉아서 잠시 마음을 멈추고 하루를 시작해봐. 자기 전에 염불을 5번만 하고 자볼래? 생각은 멈추면 비어지는 성질이 있다. 멈추는 연습이 바로 휴식을 연습하는 방법이다. 지금 청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휴식은 정말 필요하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보다 상황이, 일들이, 걱정이 먼저 앞서간다. 그 앞서가는 것들의 속도를 마음이 쫓아가지 못해서 내 마음은 허망하고 외로움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밀려오기 시작한다. 그때 내 마음을 지키고 돌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휴식이다. 청년들이 최선을 다하는 휴식을 통해 나를 비우고 동시에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고혜민 교무님의 글 최선을 다하는 휴식 만나봤고요. 이어서 장들레 우리들의 가능성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신촌교당 중타원 김정선 여성회장님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신촌교당에 다니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이렇게 원음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 네, 회장님께서는 현재 신촌교당에 다니고 계십니다. 신촌교당 하면 즐거운 교당, 행복하고 팔팔한 교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0: 계신 우리 자타원님 부임하신 이후로 젊은 부부들, 어린이들이 같이 참여하게 돼서 날로 이렇게 활기찬 교당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그런지 그 교단과 교단 행사에 참여한 신천교단 교도님들을 보면 모든 교도님들이 열정이 느껴진다 생각을 자주 했는데요. 네. 혹시 회장님께서는 원불교에 어떻게 입교하시게 됐나요?
0: 네, 저는 입교한 지는 아주 오래됐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덕분에 동생들하고 함께 약대교당이라는 곳에 처음 가게 됐는데
1: 아, 네.
0: 그때 저희가 부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부천에는 교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약대교당이었어요. 그때 이제 버스를 몇 번 갈아타면서 거기를 갔는데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법회를 보는데 법당 마루 위에 앉아서 좌선하고 또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저희 외우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0: 특히 그 문구 중에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 말이 어린 저에게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은 원불교 법을 제 마음속에 항상 품고 다녔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남편도 안 다니고 이러니까 좀 멀어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중년이 되면은 경계가 많아지잖아요.
1: 예.
0: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아유 저기 우리 교당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갔더라고요.
1: 아.
0: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09년 이후로는 두 부부가 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 와, 그러셨군요.
0: 네.
1: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네. 빠지지 않고 법회에 참석하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유, 아니에요.
1: 네. 아, 그리고 현재 신천교당에서 여성회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올해 신천교당 여성회가 특히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동그라미 클래스라는 프로그램 운영이 특별했는데요. 동그라미 클래스,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0: 사실 저희 교당도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도들도 줄고 그렇다고 교무님 한 분이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무님 혼자서 법회도 보시면서 다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법회만 끝나면은 식사하면 모두 집으로 우르르르 돌아가요. 그래서 교당이 텅 비게 되는 게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1: 네.
0: 아 여기가 좀 더 활기차게 그 법회 이후에도 뭔가 활용이 되고 교도님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역할을 하려면은 이제 저희가 여성회라든가 청운회라든가 분공회가 활동을 잘해줘야 되는데 저희 여성회도 좀 활동이 한동안 침체돼가지고 서로 여성회장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1: 아,
0: 그래서
1: 예.
0: 제가 그냥 아 올해 좀 내가 맡아서 해보자 하고 마음을 냈고 네. 또 임원진을 구성하고 우리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뭔가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흩어지게 하지 말고 뭔가 모둠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제목도 붙이고 안내지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보자.
1: 네.
0: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던 끝에 동그라미 클래스를 하나의 상징적인 제목으로 내세우고 그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을 담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안내지도 예쁘게 만들고 지역에 현수막도 붙여가지고 주민들도 좀 오실 수 있게
1: 네.
0: 오픈을 했어요.
1: 네.
0: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법회 후에 식사하고 나면은 이제 노래를 배우고 건강체조, 이건 기본으로 1부에 넣고 2부에는 교도님들 가운데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바르게 알기라든가 뇌과학과 인지력 훈련, 미술치료, 상속세, 증여세 알기 등 다양한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10주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배운 노래를 대각계교절에 다 함께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그 소금이라는 악기를 전공하신 교도님이 계셔서 함께 연주를 협연을 하니까 너무 멋진 공연이 됐어요.
1: 네,
0: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1: 네, 회장님. 저도 그 공연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졌는지 소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0: 네. 그러셨어요.
1: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동그라미 네. 클래스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데요. 지난 네. 5월에 1기가 종강을 했고 올 하반기에 2기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1기 때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이제 1기 시작하기 전에도 교도님들께 요구조사를 했어요.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신지,

0: 또 가르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뭔지 이런 조사를 먼저 했고, 그리고 교도님들 가운데서 숨어있는 인재들을 찾는 데 저희가 주력을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에 1기를 종강을 하고 2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또 교당 행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6월에랑 7월엔 정기훈련도 있고 해서 이제 새롭게 9월에 2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기 때는 1기에서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 이거는 더 좀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강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원불교 교도로서 강점을 깊게 해드리자는 뜻에서 우리의 단전주 선법을 단전 잡기부터 체계적으로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를 꼭 내용을 다 넣어서 모든 교도님들이 다른 분들에게 단전주 선법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까지 좀 지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1: 네.
0: 또 일반 주민들에게도 종교를 넘어서 원불교라는 교당에 드나드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프로그램들도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저희 교도님 중에 마침 떡을 잘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연로해지시잖아요.
1: 예, 그렇죠.
0: 이번 같은 경우는 후배들이 그걸 배우자 그래서 떡 만들기 같은 것도 넣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굉장히 네.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가 됐네요. 네. 이 동그라미 클래스 말고도 신천교당 네. 여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죠? 올해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본공회가 이제 본공활동 중심이라면은 사실 이제 여성회는 교도님들과 주민들의 교육 활동 그리고 환경운동 그리고 이웃 지역사회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 예.
0: 저희는 이제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아름다운 꽃담장 가꾸기 사업을 여성회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동그라미 클래스 중에 한 주는 아름다운 꽃담장 가꾸기와 거리 청소를 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도시민 담벼락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1: 네네.
0: 여기에 화분을 걸고 페라고늄이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피고 지니까 거기에다가 꽃을 걸고 법문도 걸고 그래서 원불교를 알리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 지역에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오다가 이 꽃담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진들도 많이 찍고
1: 아, 예.
0: 네, 교당 주변이 아주 아름답게 변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그 신촌교당이 있는 신촌로 7길을 은혜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가 거기가 종교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1: 아, 예.
0: 장로교회, 성룡사,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전, 원불교까지 4개의 종교시설이 쭈루룩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그 길을 청소하는 데는 저희 원불교밖에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뭐 성룡사 앞도 다 치워드리고 장로교회 앞도 다 또 청소하고 이러니까 종교기관끼리 서로 대화도 되고 또 이렇게 뭐 꽃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야 역시 원불교다 이러십니다.
1: 예.
0: 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올해 특별히 했던 사업은 올해 정법자님 그 신념 법문이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사유 실천 운동으로 저희가 여성회가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촌교당에서는 이걸 위해서 1층 로비에 사유 실천나무라는 큰 나무를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단별로 무슨 단, 은혜단, 뭐 네, 진리단, 서원단 이래가지고 자기 단별로 각자 실천하고 있는 덕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4월에는 자력양선, 5월에는 지자보니 이렇게 붙이고 나가니까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방법들도 알 수 있고 각 조목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연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1: 와 네. 정말 신촌교당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운데요.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1: 정말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혹시 회장님 그 이쯤에서 아직 원불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입교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그 원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종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1: 네.
0: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면 가장 선생님답게 만들어주고 경찰이면 가장 경찰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원불교다.
1: 아.
0: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맞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그 일을 하는데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는 그런 참 사람을 만들게 해주는 종교가 바로 원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진리를 진리와 그 이치를 알면은 아, 이 보이지 않는 허공 법계의 그 오묘한 이치가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삶이 곧 수행이고 세상일이 모두 살아있는 경전임을 깨닫게 만드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1: 네. 네. 삶이 곧 수행이고 살아있는 네. 경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종교. 정말
0: 네.
1: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 원불교의 살아있는 특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회장님께서는
0: 네.
1: 어떤 법문 말씀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법문은 뭐 좋아하는 법문 너무 많아가지고
1: 네.
0: 사실은 참 고르기 힘든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더 깊이 와닿았던 그 법문이 천도품 28장이에요.
1: 네.
0: 최근에 이제 저희 교당도 열반하신 분도 많고 이제 천도제도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법문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됐는데요. 그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 열반하셨을 때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법설이에요. 근데 그 법설 내용이 뭐냐면 누가 나에게 손해나 고통을 끼쳐주거든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과거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서 안심하고 그에 대항하지 말아라. 이 편에서 갚을 차례에 져버리면 그 업보는 쉬어져 버리니라 하는 법문이세요.
1: 네.
0: 사실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나한테 억울한 일, 분한 일, 나한테 고통을 주는 일, 나를 미워하는 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화가 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문을 알고 나니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빚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화도 덜 나고 참을 힘도 커지는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결국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힘은 마음의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일이고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의 능력이 탁월한 것처럼 우리의 이런 법문들이 저희의 마음에 그 브레이크를 장착시켜주는 하나의 그 힘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말씀해주신 이 천도품 28장 저도
0: 네.
1: 이 천도품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법문이었는데요.
0: 네.
1: 네. 정말 내가 갚을 차례에 쉬어버리는 것 화가 나거나 이럴 때 돌려버리는 게 참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이런 법문들을 통해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0: 맞습니다.
1: 시야도 넓어지고 정말
0: 네.
1: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게 되는
0: 네.
1: 것 같더라고요.
0: 예, 맞아요.
1: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경계 순간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일 텐데요. 회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 공부 감상담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참 힘든 일은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경계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고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아무리 잘해도
1: 네.
0: 어떤 분들은 막 칭찬하시는데 특별히 또 어떤 분은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잘못한 걸 지적하시거나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1: 예.
0: 아, 그럴 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고서 조금 약간 화도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법문을 통해서 약간 제 마음이 변했나 봐요.
1: 네.
0: 사실은 그때 너무 화도 나고 분해갖고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1: 아, 진짜요?
0: 그 사직서를 쓰는 편지를 쓰는데 어머, 그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는 것은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는 못하는데 그분이 저를 지적해 주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에게 부족한 어떤 10% 20%의 부분이 그분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거고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을 저런 분을 통해 저런 분이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죠.
1: 네.
0: 그래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분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편지로 바뀌게 돼버렸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쓰니까 그분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네 그런 변화를 제가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원불교 마음 공부는 그런 원망을 감사로 돌리게 만드는 그런 공부고 시련이 있어도 그걸 기회나 기쁨으로 만드는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어떻게 실수로 이제 그릇이 깨지거나 좀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저는
1: 네.
0: 안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어머 오늘 어쩌면 깨질 일이 있는데 그릇이 대신 깨져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릇에게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1: 네네.
0: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큰 경계가 올 때 아, 내가 이제 진급할 때가 돼서 시험을 보는 거다. 그래서 더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침 자선할 때 이렇게 연말을 하면은 어떤 해결책이나 지혜 같은 게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네.
1: 정말 원망을 감사로 또 시련을 기회로 그 돌리는 공부의 중요성을 우리가 참 자주 잊고 사는데요. 회장님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연습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듯 합니다. 자 이제 네. 회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신청교당 네. 교무님과 교도님들 또 여성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0: 네. 뭐 아무튼 최근에도 저희 도반 중에 한 분이 젊은 나이에 열반길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초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네. 아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곁에 있어주는 이 도반들과 스승님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처님 은혜도 크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스승의 은혜가 더 크다. 왜냐하면 스승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까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아 우리 교무님들이야말로 정말 감사해야 될 존재고 정말 우리에게 이런 가까운 데 스승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지도해 주신 모든 교무님 그리고 지금 함께 계신 우리 신촌교당의 자타원님 김성식 교무님 진짜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 네.
0: 우리 교도님들도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 응원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더 힘을 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그라미 클래스 일기 마치면서
1: 예.
0: 수료증을 드리는 대신에 모두 동그라미 실천상, 동그라미 응원상, 그래서 자령양성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을 드립니다. 이런 찬장을 드렸어요.
1: 네네.
0: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분이 참여하실 때 찍었던 사진들을 넣어갖고 상장을 드리니까 다들 집에 가서 그걸 크게 걸어놓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아주 저희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 네.
0: 아무튼 교무님, 교도님, 여성 회원님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영생으로 가는 우리 도반이 계속 인연이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1: 네. 네. 정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진짜 따뜻하게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였습니다.
0: 네, 아유 별 말씀이요.
1: 네. 원불교 교도라는 이 자부심, 또 우리 네. 교법을 믿고 실천하는 노력의 원동력은 모두 제 마음 안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자꾸 다른 곳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네.
1: 네.
0: 네.
1: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들과 만남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신청교당 중타원 김정선 여성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마음공부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문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글쎄 누가 전전긍긍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살랑이는 바람에 상할세라, 따사로운 햇볕에 다칠세라, 이렇게 소중하게 보살피는 거라고 말이죠. 혹시 오늘 아침부터 전전긍긍이셨나요? 소중하게 보살핀 모두의 하루가 내일은 훌쩍 커 있을 겁니다. 생각을 전환하기 좋은 시간이죠. 기분 좋은 12시예요. 첫 곡은요, 신승훈의 별의 순간.

0: 민간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김전이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모두의 소중한 하루, 전전긍긍 잘 보살피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무럭무럭 커서 효도받는 날도 뭐 언젠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 오늘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잠깐 쉬어가는 그런 시간, 원은 방송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2시간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서영은의 웃는 거야.

미도와 파르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서영은의 웃는 거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민호맘님이 희원님 올해 어린이집 첫 등원한 3살 아들 녀석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밥은 잘 먹을까 온종일 전전긍긍하며 지켜보고 있거든요. 소중한 아들 희원님 말대로 내일은 더 훌쩍 커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민호맘님의 이 마음 제가 잘 알죠. 저도 이제 겪었던 일이라 이때는 쪼꼬미 쪼꼬미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도 참 소중하지만 3살은 진짜 완전 아가죠. 아가. 아가여서 뭔가 엄마의 마음에 잘할까? 어린이집에서 우는 거 아니야? 데리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생각한 거보다 민우맘님이 생각하신 거보다 더 잘합니다. 아 운다고 전화가 왔을 때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들다 보면 되고 괜찮아져요. 금방 또 괜찮아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굉장히 더 좋아한대요. 여자아이들보다. 그래서 아마 잘 적응할 겁니다. 미역회 신입님이 희원 언니 저 이번 주 월요일에 첫 출근한 파릇파릇한 신입사원입니다. 복사 하나 할 때도 실수할까 봐 손을 덜덜 떨며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눈치를 보느라 목이 다 뻐근했는데 기분 좋은 열두시 들으면서 겨우 긴장을 푸네요. 이 전전긍긍의 시간들이 쌓여 언젠가는 일 잘하는 멋진 대리가 되어 있겠죠? 저 잘하고 있다고 토닥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얼마나 떨릴까요? 저도 개콘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예, 생각이 안 날 법한 이제 그런 연도로 접어든 것 같기도 한데 아 기억이 납니다. 08년도 데뷔 시점 2월달 예 2월달에 들어가서 예 고개를 숙이고 아 이곳은 어디인가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들바들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왠지 미역회 신입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딱 1년만 지나도 아 다만 한 6개월만 돼도 적응이 금방 되더라고요. 네, 잘하고 계실 겁니다. 화이팅!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

0: 별일이야? 유세잔이야?
1: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넌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0: 잡아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나 너무 진지한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산이 아는 사람 얘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1부 끝곡으로 바닐라 어쿠스틱의 그 여름처럼 띄워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로서 육근 동작에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신통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one of my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타카피의 기분 좋은 날.

0: 하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056 쓰시는 분이 주부 7년차, 비 오는 날에 역시 수제비죠. 밀가루 반죽 찰지게 치대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아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런 날은 수제비, 칼국수 아니면 칼제비 이런 거 참 맛있죠. 아, 다대기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좀 시원하게 깔끔하게 먹어도 맛있고 혹은 바지락 칼국수도 맛있고 예, 군침이 싹 도네요.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럼요. 뒷번호 2150 쓰시는 분께선 베란다에 미니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있어요. 장마철이라 햇빛을 못 받아 시들해질까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빗물을 머금고 아주 싱싱하게 쑥쑥 자라있더라고요. 흐린 날에도 자라는구나. 지치고 우울했던 수요일 오후 지지 않고 사랑하는 상추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주 용감하게 상추를 샀더랬죠. 상추 모종을 사서 우리 집 옥상 위에다가 몇 개를 심었죠. 얘네는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아, 먹는 속도보다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따라가지 못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예, 그 친구들 수명이 다 있어요. 에휴, 미안하다 상추야. 아, 그럼요.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저도 상추에게 한 수 배우네요. 뒷번호 1189 쓰시는 분이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몸무게 앞자리가 바뀔까봐 매일 아침 체중계 위에서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이 조금 웃기기도 하네요. 그래도 제 몸을 건강하게 보살피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희원씨, 저 오늘 저녁에 빵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운 좀 팍팍 넣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려면 일단 배가 안 고파야 되거든요. 아, 우리의 배가 참 배꼽시계라는 게 무서워서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시 전후에 잔뜩 드세요. 잔뜩 드시고 그 다음에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워야 돼요. 치우는 것부터 다이어트 시작이거든요. 아, 너무나도 유혹들이 많겠지만 일단은 치우고 오늘 하루를 한번 잘 넘겨봅시다. 그리고 내일 하루 잘 넘겨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1189님 화이팅!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M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왁스의 참 오랜만입니다.

WSG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그리고 왁스의 참 오랜만입니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비가 오려는지 습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부산에 아직 비가 온 건 아니군요. 서울은 지금 흩날리듯이 비가 좀 오고 있긴 한데 날씨가 그래도 확실히 아침 기온 24도, 저 출발할 때 27도가 최고 기온이었거든요. 확실히 좀 덜 덥다라는 느낌이에요. 예, 습하기는 근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쵸? 뒷번호 2534 쓰시는 분은 희원씨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자를 띄웁니다. 우리 집은요. 먹는 것이 정반대예요. 신랑은 갓 담은 김치를 좋아하고 전 익은 김치를 좋아해요. 생김치 또 담아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아, 그럼요. 그 김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까요? 많이 남아있다면 일단 그거를 소비하고 담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게 번복되면서 계속 쌓여가는 김치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김치라 함은 한국인 밥상에 안이 올라갈 수 없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아서 그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김치전이나 이런 전 종류 하면 되니까 그럴 때는 진짜 갓 담은 김치를 먹을 순 없잖아요. 신김치로 해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은 생김치를 담기보다는 죽죽 찢어갖고 예, 김치찜을 하시거나 아니면 김치전을 하시는 걸 추천해봅니다. 예, 좋아요. 제가 좀 먹고 싶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너드 커넥션의 내게 웃어줘요. 카드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너드 커넥션의 내게만 웃어줘요,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주니엘의 연애하나 봐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꾹꾹꾹. 수요일엔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꾹꾹꾹 시간이요. 장마라 그런지 눅눅하고 끈적거리고 꿉꿉하고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보다 더 지치는 날이지. 이럴 땐 다들 시원한 음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찾을 텐데 그것보다 더 온몸을 시원하고 짜릿하게 해주는 여름 별미가 있어. 그거이 무엇이냐? 바로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워줄 수박국수! 여름엔 수박 아이가? 시원한 수박 한 입에 오물면 입안 가득 달콤함이 쫙 퍼지고 피서지가 따로 없지 뭐. 올여름 수박 한 통으로 온 가족 더위 타파. 그럼 지금부터 입안을 사르르 녹이는 수박국수 레시피를 알려줄게. 먼저 재료는 소면, 수박, 오이, 김치, 김치국물, 고추장, 설탕, 소금, 간장, 믹서기를 준비해 주라고. 재료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 수박은 실을 제거하고 적당히 잘라서 믹서기에 엥 하고 갈아줘. 그런 다음 김치국물이나 동치미를 넣어주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수박 맛이 나지 않으니까 적당히 칼칼한 맛만 내는 정도로 넣고 고추장, 소금, 설탕, 간장을 넣고 다시 한번 곱게 갈아주는 거야. 수박 육수가 완성이 되면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고명으로 쓰일 오이와 김치를 총총총총 썰어준 다음 혹시 집에 참외가 있다면 참외를 넣어도 돼. 아삭함이 더 많이 느껴지겠지? 육수랑 고명이 준비가 됐다면 냄비에 물을 붓고 소면을 넣어 삶아줘. 한 3분간 끓이다가 푸르르 막 끓어오를 때 찬물을 반컵 넣어주고 또 푸르르 한번 끓으면 찬물을 또 반컵 넣어줘. 그래야 면이 탱글탱글해진다고. 면이 다 익으면 찬물에 잘 헹군 물기를 제거하고 소면 그릇에 얹어줘. 마지막으로 소면 위에 냉장고에 뒀던 수박 육수를 콸콸콸콸 부어주고 준비해둔 오이, 김치 고명을 올려주면 보기에도 시원하고 새콤한 수박국수 완성이요! 좀 더 시원하게 먹고 싶다면 얼음을 동동 띄워서 더위를 확 날려버리라고. 만들기도 쉽고 재료 구하기도 너무 쉬우니까 올여름 꼭 한번 만들어봐. 단, 수박은 차가운 성질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겠지? 그것만 조심하라구!

แตงโม

프리츠의 수박수박수박송 띄워드렸습니다. 자,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성질이 차면서 맛은 따라서 가슴이 답답한 경우 속을 느긋하게 해주고 기를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동의보감에도 쓰여 있다고 합니다.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 이뇨작용에도 도움을 주고 라이코펜 성분이 많아 항암 효과에도 탁월하고 눈 시력 보호에도 참 좋다고 하네요.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돌도록 도와주고 신체에 쌓인 피로감을 빨리 회복시켜준다고 해요.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보다는 생과일로 섭취할 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로바로 잘라서 생으로 맛보는 게 더욱 좋겠죠. 습하고 더워서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여름이지만 이 수박 하나로 여름을 또 신나게 행복하게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국수도 만들어 먹고 수박도 드시면서 즐거운 여름 나셨으면 좋겠네요. 아, 저는 이 국수 얘기를 할 때 좀 듬성듬성하게 혹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서 수박을 먹으면 또 그 먹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명처럼 그렇게 얹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어땠는지 저한테 또 이렇게 문자를 기분 좋은 12시로 보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이한철 안예은의 여름 좋아, 토끼굴의 풋사과 향기.

이한철, 안연의 여름 좋아, 토끼굴의 풋사랑 향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1704 쓰시는 분께서 수율 언니 수박 국수라니 상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여요. 오늘 퇴근길에 무조건 마트를 들러서 소면이랑 수박 한 통을 사들고 갑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수박 국수 너로 정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수박 생각보다 요즘에 비싸기도 비싼데다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조심히 잘 들고 가세요. 요즘에 잘라진 것도 팔긴 하던데 그래도 이왕이면 큰 통을 하나 사서 가족들이랑 그 짝조개쓸 때, 잘 익었을 때 그 자자작 갈라지는 그 기분이 있죠 또. 그쵸? 거기다가 국수까지 해먹으면 뭐 기가 막히죠. 그쵸? 뒷번호 4492 쓰시는 분께선 여름만 되면 열무국수를 많이 해먹었는데 수박국수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네요. 마침 냉장고에 먹다 남은 애매한 수박이 있었는데 오늘 당장 갈아서 만들어 봐야겠어요. 집에 참외도 마침 딱 하나 남았는데 고명으로 얹으면 아삭아삭하니 아이들도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꿀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요렇게 드신다면 저도 기분이 너무 좋죠. 뒷번호 7239 쓰시는 분은 와, 동의보감에 수박이 길을 내려준다고 쓰여 있군요. 어쩐지 여름만 되면 속이 답답하고 지쳤는데 수박 먹을 때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니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름 계절과일 아주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마마무의 장마.

0: WBS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의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졸음아 물 엮어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 엮어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퇴치 속 오늘은요 원더보이즈의 문을 여시오, 틴탑의 나랑 사귈래, 원투의 베리굿 띄워드립니다.

원더보이즈의 문을 여시오, 틴탑의 나랑 사귈래, 원투의 베리굿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자, 뒷번호 7337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제 40년 지기 친구가 내일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많이 창피한가 봐요. 아유, 사연이 재밌네요. 반백살이 다 돼요. 처음 하는 건데요. 죄송해요. 놀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 하는 건데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거거든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용기 좀 주시고 용기 좀 주시고 걱정 말라고 힘을 좀 주세요. 아, 눈물이 나네. 아, 일단 이런 격한 우정, 예,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겹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해본 사람으로서 괜찮아요. 괜찮고, 예. 아, 괜찮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요. 괜찮아지기 때문에 힘을 안 들여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번호 7409 쓰시는 분께서, 비 내리는 날 아버지가 귀갓길에 부추를 사와서 엄마가 부추전을 만들어준다고. 오늘 왜 이래요? 이선희의 갈등 신청합니다. 아, 언어 유희가 있는 우리, 예, 개그 작가님들인가요? 오, 이렇게 언어 유희를 또 이렇게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예, 빵빵 터뜨려주셨네요. 전호성님은, 희원님, 광주도 비가 오네요. 오늘은 회사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큰일 났다.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호성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뒷번호 2913 쓰시는 분은, 점심시간에 빗길을 걷고 있는데 제 키 반만한 노란 우산을 쓴 꼬마가 장화를 신고 첨벙첨벙 걷고 있더라고요. 엄마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는 그 아이를 보며 장마가 귀찮기만 했던 제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도 행복은 늘 숨어있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학교 아이 데려다 줄 때 보면 오늘 이제 비가 오니까 아이들이 막 장화 신고, 아, 한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이어서 막 우산을 막 옹기종기 이렇게 쓰면서 가거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마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소유 오반의 비가 오잖아, 브라운 아이즈의 비 오는 압구정.

소유 5반의 비가 오잖아 브라운 아이즈의 비 오는 학구정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293 쓰시는 분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웅덩이를 잘못 밟아서 오른쪽 양말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오전 내내 찝찝한 기분으로 일하다가 점심을 먹고 서랍을 열었는데 지난주에 넣어준 초코과자가 있더라고요. 한 입을 깨우므로 먹는 순간 축축했던 짜증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비록 발은 축축하지만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으로 오후도 버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작은 것 하나에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퇴근하실 때는 양말이 뽀송뽀송하게 다 말라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2MB의 칵테일 사랑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김혜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장마 다들 잘 대비하고 계십니까? 박 터진다 김양희입니다.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장마가 시작되면 모든 게 끈적이고 눅눅해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불쾌지수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기 마련이죠. 아침에 기껏 드라이하고 나왔는데 앞머리는 푹 죽어 있지. 빗길에 차라도 한 대 지나가면은 구종물 될까봐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뭐 이래저래 사람 지치게 만드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는 말이죠. 이 신발이 젖어서 짜증났던 일, 타인의 우산 빗물에 옷을 버려서 속상했던 얘기들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더군요. 오늘 오후 여러분의 눅눅한 일상도 이곳에 잠시 털어놓고 가보십시오. 익숙한 노래로 곁에 있겠습니다. 자, 이창입니다. 사람이

안녕들 오십니까? 여러분,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오늘도 내가 거시기한 뉴스를 하나 들고 왔어요. 어느 한 삼겹살 집에서 말입니다. 중학생 6명이 고기를 먹으러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참 먹을 나이인 애들이 이 대패 삼겹살 6인분을 시켜놓고 금세 바닥이 나니까 옆에서 참 거시기하게 보고 있던 이 사장님께서 주방에 가가지고 손질 고기를 더 거시기 해가지고 주신 거요. 알고 보니까 이 사장님이 학생들이 와서 부족하면 주시는 고기가 따로 있었다는 것만. 참말로 거시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배부르게 먹고 나간 녀석들이 잠시 뒤에 이 가게 문을 다시 거시기 하더니 사장님이랑 직원들 다 같이 드시라고 아이스크림을 종류별로 거시기 해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오메오메, 이게 뭔 일이다냐? 예? 이 고기 불판보다 더 뜨거웠던 건 사장님 맴이고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콤했던 건 우리 애들 맴이 아니겠냐 이 말이지. 문초예요. 10시 50분 유진표 천년지기.

네. 자, 조은영의 가요세상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조은영의 가요세상 짧게 짧게 가요를 맛보실까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한유채 꽃땡기 사랑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의 김윤혜씨. 장맛비가 오락가락한 오후 2시, 습하고 비오는 날엔 신나는 트로트로 충전하는 시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신복순씨 부산에서, 부산은 날이 습하면서 덥네요. 오늘 또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후 작업 시작한다고요. 부산 멋쟁이님도 정일 흐린 날씨라고 부산. 어서오세요.

자,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 행복을 주는 주무 피터팬의 분바라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뜨거운 해산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요 하셨고요. 김혜성 씨 날씨는 흐리지만 오늘도 최고로 좋은 방송 좋은 해 가요 세상과 함께 기분 좋은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조문식 당신

네, 당신 덕분에 좋은 문식이었습니다. 나우진 씨 늘 응원합니다. 송영아 씨. 네, 일자리 나서 갔더니 나 하는 일이 힘드네요. 60이 넘은 나이 살림이나 하고 건강 챙기렵니다. 예, 그러니까요.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의왕의 이수함 씨, 오늘은 손에는 조수지에 산책하면서 듣고 있다고요. 네. 여기는 지금 비는 안 오네요. 그래도 둘레길 돌면서 재미있고 즐거운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어서 오십시오. 현자 100%.

네, 대전 조명섭 씨 장맛비가 힘차게 쏟아지네요. 나무 밑에 주차를 해서 설립비 많이 붙어서 세차해야지 했는데 장맛비로 다 시켜졌어요. 7월 뜨거운 해살 아래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란다고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황용웅의 노래들 쭉 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차민 왕대박.

네, 자민의 왕대박이었습니다. 재경 씨가요, 아침 일찍 우체국 택배 문자에 다시 한번 미안해지는 동생입니다. 오늘은 마늘을 사서 보냈다고 오후에 도착 예정이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친언니가 농사도 안 지으면서 철 따라 나오는 작물이며 생선도 손질해서 보내주고 김에 들기름, 호두기름 떨어질 새 없이 보내주어서 잘 먹고 김장 때면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보내서 김장 걱정 없게 해주는 언니에게 저는 늘 철없는 아이 같습니다. 늘 챙겨주는 거 받아 먹고 생일 때면은 친정 작은 아버지 언니가 용돈 보내주고 축하 카드까지 받으면서 늘 걱정 끼치는 철부지 아이가 됩니다. 죄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는 날입니다. 감사 고마움으로 기다리는 오후 2시 고품격 명품방송 최고의 방송 조은혜 가요세상 오늘도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하셨는데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지요. 네, 그리고 또 감사함을 드릴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챙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챙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인공은 본인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감사의 표현을 그분들이 하는 거고요. 또 이게 왔다 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쌍방향이 돼야 된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서로의 마음과 마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게 사회고 세상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혼자가 아닌 상생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아닐까. 이런 표현입니다만 저희가 또 제가 너무 표현을 크게 했나요? 부산의 김창석 씨 들어오셨네요. 김단아입니다. 자시삼경.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옷이 좋다 해서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분편 21장 법문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자세히 보면 말이죠. 이 앞쪽으로 갈수록 비스듬하게 낮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죠. 하나는 겹쳐서 보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키가 작은 분들도 손에 쉽게 닿도록 배려한 인체공학적 배려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카트의 크기입니다. 빈 카트를 보면 나도 모르게 채우고 싶어지는 심리를 이용해서 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든다고 하니까 또 요즘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부에서는 돈 들지 않는 조은영의 가요세상, 카트의 행복만 또 음악만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윤아의 당신 없인 못살아, 백음성입니다. 사랑이 비를 맞아요.

가사로 만든 이야기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사랑은 기다림에서 시작이 된다. 그 시절 다방에는 커피보다 기다림이 더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시계를 바라보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고개를 들어보지만 기다리던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커피는 조금씩 식어가고 애타는 마음만 가득했던 그 시절. 지금은 다방도 많이 사라졌고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풍경도 그리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한 사람을 기다리던 그 순수했던 시절이 남아있다. 한 잔의 커피에는 단순한 향기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다. 설레던 첫사랑도 담겨있고 애타게 기다리던 마음도 담겨있으며 다시는 돌아오질 않을 청춘도 함께 담겨있다. 그래서 오늘 또 커피 향기를 맡으면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른다. 혹시 문을 열고 들어올까 하며 두근거리던 마음,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며 뜨겁게 타들어가던 가슴,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사랑은 더욱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 또 나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미소를 지어본다. 사랑은 결국 만나서 행복했던 시간보다 기다리며 설레었던 시간이 더 오래 가슴에 남는다는 것을.

전주에도 비가 많이 오네요라고. 예, 서울엔 비가 내린 후라 더 후덥지근합니다. 샤브리나님께서 반찬거리 구이바로 장보러 가기 전에 정체합니다. 오늘 또 파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평강공주님께서 오전에 볼일 보고 집에 왔더니 나의 스위트룸이 역시나 최고입니다. 지금부터는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금잔디의 청풍명월 현숙의 오빠는 짜릿단다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김창석 씨 부산에서 네, 출석합니다. 충성하셨고요. 군산의 강선주 씨가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이런 날 언제나 조은영의 가요세상이 있어 행복합니다. 모종의 인생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최영아 씨가 많은 노래 주셨군요. 황영웅의 오빠가 돌아왔다.

신성고 오빠는 자리 딴다. 네, 현숙의 노래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수요일에 네, 그 여러분들 귀를 잘 기울이시면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 준비했습니다.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셋.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에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1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6: 비 내리는 영동교 잘 들으셨나요? 네, 즐겁고 행복한 가요사장 편안하게 들으면서 신청하신다고 하셨던 분 김용번 씨. 네, 잘 들으셨겠죠? 자, 수요일 오후에 나른함을 싹 날려버리는 시간. 네, 정치자분들의 절대 응감을 테스트하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네, 문을 활짝 엽니다. 제가 오늘도 세 곡을 비빔밥처럼 잘 섞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숨어있는 노래 세 곡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문자 샵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뭐 상품보다는 어떤 기분 전환에 필요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주 맛보기로 찰나로 짧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길게 들을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7: 비야 내리라 기적아 오라 사랑하던 사람 앞에 떠나는 사람 앞에 울어야 좋냐 웃어야 좋냐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입김서린 첫창 하나
6: 이제 알겠죠? 네, 금방 뭐 이 정도는 오늘 아주 쉬워요. 네, 그 라레이션까지 다 나가잖아요.
8: 이 울어야 오르냐 어쩌냐 저쩌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6: 금방 기억나시는 분들 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곡은 기억나는데 두 곡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뭐가 지나가긴 들어 아니 알 것 같은데, 네, 그 노래가 이제 세 곡 들을 때 한 곡만 들어오니까 근데 조금 얼른 잡고 말이죠. 또 다른 곡 찾아보고 다른 곡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한 곡밖에 안 들립니다. 자, 두 번째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그만하시겠죠. 첫 번째 들었을 때는 라레이션의 그걸 아시면 금방 알 수 있었고요. 오늘 힌트 드릴까요? 오늘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렸잖아요. 또 비가 내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비에 관한 노래들만 섞었습니다. 쉽잖아요. 비의 노래들만 쫙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한도가 트로트만 엮었습니다. 빠른 노래도 아닙니다. 옛가요로 찾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히트 가요만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답이 안 오네요. 이 정도면은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제목을 모르겠네요. 평강공주님, 비 내리는 거시기하고 보슬비 거시기하고 두 곡은 확실해요. 예. 아이 참. 네. 두 곡을 아는데 한 곡을 모른다고요? 이게 정답이라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이럴 수도 있다라는 뭐 답을 주신 거죠.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네. 아, 보슬비가 내리고 있네요. 라고. 네. 보슬비에 이렇게 다들 귀가 들렸나? 네. 자, 좋은 예가산 짱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오늘은 강원대 와 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그래도 파이팅 넘치는 오후 되세요. 네. 그리고 서수비 이성낙 씨도 들어오셨고 충정로 토박이님은 네, 장마 시즌에 수고가 많아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자 정답자들 한번 알아볼까? 아 아직도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길게 가는데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든지 일단 한번 가 보실까요?

아예 답을 드렸어요. 끝까지 그냥 다 드렸어요. 뒤에 마무리할 때 다 제목이 나왔어요. 어, 지금부터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태풍이 중국으로 갔네요. 빛내리는 호남선 오늘도 화이팅해요. 네. 어, 뭐지? 네. 전부 비내리는 호남선. 네. 처음에 나레이션을 들었을 때 나레이션이 비내리는 호남선이었나요? 모르죠. 네. 그런데 너무 정답이 안 오네요. 네. 조정년 님께서 주셨는데 조정년 씨, 네, 그 주셨고요. 최영아 씨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수 이름을 한 분은 모르는 거예요. 네, 주셨는데 일단 이제 그 정답 정확한 정답자가 안 오면 네 이름 한 분 안 쓴 분을 네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답자가 정확하게 들어오면 없습니다. 엠마님도 네 비 내리는 호남선만 냅다 보내주시는군요. 네. 자, 힌트 드립니다. 네. 비에 관한 한 노래. 네. 비가 몇 도일까요? 비가? 네. 비가 몇 도일까요? 라는 퀴즈로 많이 나가는 노래입니다. 비가 오도다. 비가 오도다. 네. 그리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뭐 비 내리는 호남선 엄청 많이 네, 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정답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 보내기가 어려워요. 예, 문자를 일일이 찍어야 되잖아요. 글자 제목 다 채워야 되고 말이죠. 네. 그리고 가수 이름까지 적어야 되니까. 근데 또 맞추시는 분은 잘 맞추시던데. 네. 772 하나 분은 그냥 비 내리는 호남선으로 해서 가수 이름만 보내면 다예요. 세 분의 노래를 다 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한 번 더 전해 드릴게요. 네. 한 번 더 네,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수들, 올라온 가수들의 이름을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아, 고은복! 고은복! 예, 그 다음에, 예, 손인호! 예, 송대관! 성재희! 개은수! 예, 그리고, 도미! 이제 뭐 아시겠습니까? 도민, 네, 도미, 예, 도민이냐 도미냐 헷갈리는 분, 도미, 네, 요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빨리 보내주세요. 네, 웃음 짓게 하시는 멘트에 제 이름 불러주실 때 기뻐요. 네. 아니, 제가요, 그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의 그 이름이어서, 네, 조정년님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딸부자 농부의 아들님께서 비빔밥은 돌솥, 생고기 비빔밥인데 요 노래 비빔밥은 비 내리러 허남선, 손인호, 보슬 비 오는 거리, 성지, 거시기인데, 거시기까지 너무 옛날 가수들이라 모르겠어요. 아니,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일단 노래 듣겠습니다. 네.

비야 내리라, 기적아 오르라. 사랑하던 사람 앞에, 떠나는 사람 앞에, 울어야 좋으냐 웃어야 좋으냐,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입김 서린 처창 하나 사이에 두고, 떠나는 마음에도 보내는 마음에도 눈물이 흐른다, 피눈물이 흐른다.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와서 준비를 세 곡을 잘하실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귓가에 흐르는 음악에 작은 감성으로 다가와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노래 이것만 제목도 가물가물 가수님 이름도 가물가물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도 기분은 상쾌하게 만드는 멋진 코너네요. 라고. 그러니까요. 첫 번째 노래 제목이요. 제목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도미의 비의 탱고입니다. 비의 탱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노래가 성재의 보슬비 오는 거리. 예, 아주 명곡들이죠. 네. 선인호의 비 내리는 호남선. 비 내리는 호남선은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에요 라고 주셨었는데요. 네. 삼성동의 박은자 씨는 비 내리는 용동교, 주현미의 비 내리는 호남선, 김수희, 도민. 네, 뭐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셔서. 그리고 비에 탱고, 도민, 보슬비 오는 거리, 예, 도미입니다. 도미의 예. 그래서 김포의 동진읍의 재병우 씨는 이제 늦게 들어오셨는데. 도미의 비에 탱고, 손님의 비 내리는 호남선, 성재의 보슬비 오는 거리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셨던 분이 최영아 씨. 성재의 보슬비 오는 거리, 손인호의 비 내리는 호남선, 도미의 비에 탱고 주셨고요. 네, 바로 재병욱 씨 전에 시정을 해서 다시 완벽하게 보내주셔서 재병욱 씨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영아 씨 어려우니까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자가 두 분밖에 없어요. 최병욱 씨하고요, 최영아 씨 같은 최가신데, 네,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종의 인생 전해드립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1장 말씀입니다.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차영아 씨의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이강우 씨가 오늘은 수월의 모임이 있어서 회원 14분이 같이 만나서 덕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만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 중에 10분은 조은영의 가요세상 애청자입니다. 같이 듣고 싶어요.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건우 씨는 비가 올때 좋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비와 당신. 네. 이 노래는 좀 일찍 시작 주셨으면은 장르 이탈곡으로 전해드렸을 텐데요. 네. 트로트를 전해드리는 시간에는 전해드리기 어렵죠. 네. 성현동의 김영분 씨또 신청곡 주셨었고요. 네. 세종에는 장맛비가 무섭게 내리다가 멈추다를 반복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고요. 남편 심부름으로 우체국 다녀오는 길인데 우산은 챙겼지만 신발은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빗소리 듣고 진해성 가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행운 갖고 싶어요.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못 들으셨나 보지요. 네. 자, 그리고 충정로 토박이님이 장마 시즌에 수고가 많다고 재밌게 듣고 있는데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전미경의 남자는 속으로 온다 전해드립니다.

자, 원하셨던 노래들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도 수원에 있는 호숫가에 산책을 하고 계셨군요. 이 비가 안 오는 시간에 여행, 아니, 저 산책이 좋죠. 네. 이현수 씨가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가장 예전 반가워요. 여기는 비는 오지 않는데 구름이 많아요. 바람이 태풍급입니다. 송대관의 네 박자,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신청해 주셨고요. 박은자 씨가 오승근에 있을 때 자리부터 보약 같은 친구, 소풍 같은 인생 뭐 많은 곡 주셨나요? 그리고 최영아 씨가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최명섭 씨도 주소를 보내주세요. 네, 오늘 두 분에게 상품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모아가지고 이제 상품을 드리기 때문에 바로 드리지는 못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보내주셔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 잠시 후에.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 씨죠? 최병욱 씨. 네. 자,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현철의 노래입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네, 현철의 청춘을 돌려다오까지 예, 전해드렸습니다. 흐린 날씨에 습도가 높고 기분이 꿀꿀하다 보니까 이웃집 친구가 시원한 수박 먹으러 오라 해서 지금 먹으면서 기분 좋게 방송 듣고 있습니다.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주셨고요. 자연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송대관의 네 박자,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이조 씨랑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 계시고요. 윤정아의 언제 벌써 듣고 싶어요 하신 분,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밥만 잘 먹어도 또 인사만 잘해도 손등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어른이 되고 나서는 뭐 아침 일찍 눈 떠서 많은 버스 타고 일터에서 온갖 스트레스 버텨가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남았는데 아무도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도장 하나씩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느라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두각의 사랑할 땐 언제고 오이빈의 내 마음의 저장에 네 마음의 저장에 두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방심하지 않는 데에 성공이 있나니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결과를 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지역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수 지역은 가급적 우회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바퀴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지 않는 경우 주의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차량의 배기구가 물속에 잠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경차나 스포츠카 등 공기 유입고가 낮은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속도가 빠르면 물이 넘쳐 엔진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물이 넘쳐 흐르는 도로는 대단히 위험한데요. 흐르는 물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동차 바퀴의 부력으로 물에 떠 휩쓸려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침수 지역에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자동차 시동이 꺼졌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Close your eyes and I'll kiss you. Tomorrow I'll miss you. And remember I'll always be true. And then while I'm away, I'll write home every day. And I'll send all my loving to you.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기후변화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산사태. 해마다 축구장 380개가 넘는 규모의 산사태로 지난 10년간 3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산사태,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집 주변 배수시설과 옹벽을 미리 점검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하천과 계곡에서 즉시 탈출하고 방송이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산사태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가스와 전기를 꼭 차단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산과 가장 멀고 높은 공간으로 대피하세요. 야외에서 대피할 때는 산사태 경로를 피해 직각 방향으로 벗어난 뒤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산사태, 미리 점검하고 빠르게 대피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그 사업과 그 물건에 인연을 끊는 말이니 쓰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6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 두 개의 갈대단이 서로 기대서 서 있는 모습이죠.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있어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빼버리면 나머지 하나도 힘없이 쓰러지고야 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이는 모든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원불교에는 동포은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나를 살게 해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자타불이라는 가르침이 있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주변의 수많은 이웃이 갈대단처럼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타인을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내 모습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지나가는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나 친절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온기가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0: 거리시민 학사의 아름다운 세상 되기를 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불교 상담 심리 전문가인 효록스님이 최근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서,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를 출간했습니다. 효록스님은 자신이 사춘기 시절 듣고 싶었던 말이라며 사춘기를 지나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애썼다,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데요. 이는 평생을 사춘기처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 책의 저자이신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이신 효록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나라별로 미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작은 얼굴,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 미국에선 금발머리에 인형 같은 얼굴 가진 사람, 중국에선 뚜렷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 이란에선 낮은 코와 두툼한 입술을 가진 사람, 태국에선 하얗고 피부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미인이 외모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걸까? 여자든 남자든 외모로 미인을 말하는 이런 기준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은 미인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오가경에는 미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매가 날씬하고 예쁜 여자를 미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미인은 오직 마음이 단정하여 남들에게 경외되는 자를 일컫는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집회서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외모가 볼품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외모가 단정한 것보다 마음이 단정한 것이 더 좋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좋은 것을 좋다고 하지 않고 신체에 좋은 것을 좋다고 하지 않으며 의복이 좋은 것을 좋다고 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두 말하거나 꾸며서 하는 말을 좋다고 하지 않고 다만 마음의 뜻한 바가 단정한 것을 좋다고 한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우리 모두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함께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된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를 추하다고 하겠는가? 깨끗함과 더러움은 함께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된다. 나 자신이 깨끗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를 더럽다고 하겠는가?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근실편에는 인물의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이 미인이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전수연의 별을 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 이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을 때 문수보살이 문병을 와서 왜 아프십니까? 라고 묻자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픕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경전 속의 문장인데요. 세상의 모든 대립하는 것들도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에 바탕한 그런 정신이고 또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라는 뜻.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일심동체, 2번 자타불이. 1번 일심동체, 2번 자타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효록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풍경소리입니다. 당신에게 자비를.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불교 상담 심리 전문가인 효록스님이 최근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서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를 출간했습니다. 효록스님은 자신이 사춘기 시절 듣고 싶었던 말이라며 사춘기를 지나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애썼다,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데요. 이는 평생을 사춘기처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 책의 저자이신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 효록 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이고 상담 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효록이라고 합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서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를 출간하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네, 이 책은 사실 이제 사춘기를 우리도 다 이제 겪었는데 사춘기가 문제가 많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요.
1: 네.
2: 청소년들이 이제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상담 사례로 풀었어요.
1: 예.
2: 그래서 특정하지는 않았고 주로 상담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특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편지글 형식으로 저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응답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씩 묻어나게 하면서 또 심리학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풀고 마지막에는 또 명상 같은 거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꼭지마다 명상 한 두 개, 세 개를 넣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쓰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네.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많이 위로를 받기는 했습니다. 초점은 만 14, 15, 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기는 했는데 성인들 마음 안에도 청소년의 시기가 있다 보니까
1: 네.
2: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또 부모님들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인생은 늘 사춘기같이 또 고민도 많고 방황하는 게 또 인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책을 쓰면서 스님 자신도 위로를 받았고 또 스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또 이 책에 담았다는 그런 소감을 들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어떤 사춘기를 보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저도 뭐 이제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제 중고등학교를 다시 돌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불안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저는 이제 사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1: 예.
2: 아버지도 이제 좀 아프셨고 가정 형편도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춘기 하면 방황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돌이켜 보면 저는 방황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 예.
2: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불교나 심리학 공부 이제 조금 더 깊이 하다가 아 내가 사실은 몰랐지만 그 시기에 굉장히 큰 불안과 상처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사실 뒤늦게 전 알게 된 거죠.
1: 네. 아마 그렇게 방황하던 우리 스님에게 또 불교의 가르침이 많은 위로를 주고 또 평안을 찾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스님께서 불교에 귀의하게 된 또 그런 계기도 또 궁금합니다.
2: 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 이때 뭐 조상님들이 다 이제 불자셔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사찰 또 불교, 불경 이런 거하고는 이제 가까이에 접하고 살았는데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 때부터 아, 난 출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막연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남자친구하고 사이에서 이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 관계에서 오는 혼란,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우리 보통 고등학생 때는 대학에 이제 뭘 전공할 건가 이거 고민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또 막연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출가하기 위해서 헤어졌는지 헤어져서 출가하게 됐는지 묘하게 두 개가 이제 뒤섞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별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출가를 하게 됐죠.
1: 네.
2: 지금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막연하고 의식할 수도 없었던 그 괴로움을 좀 피한다기보다 이 괴로움의 정체가 뭔가가 너무 궁금해서 오히려 불교와 심리학에 이렇게 몰두하게 된 것 같아요.
1: 예.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또 고민이 깊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만난다면 마음을 바로하고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효록스님께서 과거에 그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이들이 네. 변하는 모습을 또 보셨다고 들었어요.
2: 네. 예,
1: 그때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 다니면서 상담을 실습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그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아이들 교도소에는 안 가지만 약간의 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관찰하게 되는데
1: 네.
2: 의무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학생이 신청을 해서 그랬는지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한두 번 만났어요.
1: 예.
2: 근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그 친구 방황하는 게
1: 예.
2: 그리고 마치 내가 어머니가 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친구를 한두 번 만났어요.
1: 예.
2: 그러니까 그 애한테 뭐 잘못했다 따지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정말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생활 태도의 변화가 있어서 저도 놀라고 거기 관찰소의 대표셨던 소장님도 놀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좀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은 충고를 듣거나 뭐 법문을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1: 예.
2: 자기 아픈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좀 받아주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책을 쓸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거나 막 뭘 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좀 제안하는 방식으로 책을 좀 썼습니다.
1: 사람은 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 그 마음을 들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 부족해서 잠시 또 잘못도 하고 방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다 사춘기를 겪어봤습니다만 우리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 스님이 보시기에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은 좀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2: 제가 볼 때 저희들이 클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SNS가 많이 이제 보급화되었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비교 평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뭐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는 불만족과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힘든 것만 아니라 도대체 이 비교에서 오는 이 불평등과 불안과 불합리와 그 두려움에서 오는 폭발적인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1: 네.
2: 왜냐하면 이제 슬픈데도 표시내면 안 되고 화가 나도 화를 표현할 때가 없고 외로운데도 괜찮은 척해야 하고 불안한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해야 평범한 학생.

0: 털어놓을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은 요즘 세상인데요.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더 나서서 이 심리 상담과 명상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죠?
1: 아, 그럼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건 되게 쉬워졌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안전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나 대상은 더 줄어든 느낌이 들거든요.
0: 네.
1: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고 좀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점점 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종교인들이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종교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는 쉬어가는 그런 쉼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심하면서 머물 수 있는 곳 또는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종교인 또 종교가 저는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심리 상담은 이제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 마음을 스스로 혼자 이렇게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담은 둘이 하는 명상이고 명상은 혼자 하는 심리치료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병행되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종교인 또 종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 심리 상담과 명상을 같이 하는, 예,
1: 네,
0: 그 병행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스님께서는 다르마 심리 상담 명상 센터에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상담도 해주고 명상도 가르쳐주고 하시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아마 곳곳에 또 그런 곳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종교 시설이라는 것이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늘 사춘기인 것 같은 방황하는, 네, 우리 어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과 또 이 책을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네, 저는 사춘기가 사실은 딱 청소년기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관계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미래는 불안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순간순간 있을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서든지 우리는 사춘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흔들린다, 마음이 괴롭다, 혼란스럽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큰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것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괴로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삶이 괴로움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에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저는 이 책이 이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미해결된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사춘기 때 저랬지 하면서 사춘기 그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누구나 다 사춘기를 겪고 또 그때 했던 고민과 어려움 아마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아마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어떤 상처와 그런 또 아픔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이신 효록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십시오.
0: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법능 스님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자타불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의 불교 용어인 자타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하면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기법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홀로 생겨나거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 개의 갈대단에 비유하셨습니다. 갈대단 두 개를 비스듬히 세워놓으면 서로 의지해서 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나머지 하나도 쓰러지고야 말 겁니다. 이처럼 나와 남의 관계가 이 갈대단과 같다는 것인데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내 이익과 네 이익을 나누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틀린 사람이라며 밀어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왜 이 자타불이의 정신이 절실한지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결국 하나의 그물망처럼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위기가 오늘 우리 식탁의 물가를 흔들고 누군가의 깊은 소외감과 분노가 사회적인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방치하면 결국 그 불행은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타불이는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아끼고 위해주는 것이 결국 가장 지혜롭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사회가 함께 건강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오늘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의 불교 가르침 자타불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9798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분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선정희님도 오늘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예쁜 말씀 들으면서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보니 이 둥근 소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네요. 네, 저희 방송을 듣고 그렇게 미소를 짓고 계신 우리 선정희님을 생각하니까 저도 참 보람이 되고 행복하네요. 이 자타불이의 정신이 또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또 배웠습니다.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김현성과 우리나라입니다. 나눔과 기쁨.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내 나라 네 나라가 둘이 아니고 내 종교 네 종교가 둘이 아니라는 거겠죠. 우리 모두는 이 지구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라는 사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그 마음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준비한 노래는 핫도규의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입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을 널리 알지 못하면 이는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이요 육도와 사생에 오르내리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는 또한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오늘 하루 여러분의 컨디션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 요즘 같은 장마철이 되면 이상하게 몸이 더 처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평소보다 더 관절도 아프고요. 두통도 심해지기도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장마가 끝날 때까지 뭐 그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신나게 만들어줄 노래. 바로 그 노래가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은입니다. 흥겨운 트위스트 리듬입니다. 이금희가 불러줘요. 귀여운 서울 아가씨.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평상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방송 듣고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떠십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예보된 그런 오늘이었는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서울 이곳은요. 큰 비는 없었습니다. 좀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곳에 따라서 불시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요새 비로 인한 피해나 불편은 없으신지 여러분들의 안부를 여쭈면서 방송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같이 장마철에는 몸이 그냥 물먹은 손처럼 무거워가지고 좀 몸이 많이 불편하다, 눕고 싶다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손발이 평소보다 붓고요. 소화불량에 두통까지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이럴 때일수록 음식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이 얼음이 담긴 차가운 음료라든지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같이 이 차가운 거 많이 드시면 배앓이 옛날에 했잖아요. 위장 기능이 더 떨어지고요. 또 피로감이나 두통도 더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열치열, 여름에 뜨거운 걸로 몸을 이렇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너무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으로 체온 조절도 좀 하시고요. 또 처질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노래도 신나게 따라 부르고 또 추억의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 들으시고 건강도 챙기고 기분 전환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3, 4부 신청곡 퍼레이드 DJ 통기타 라이브가 있으니까요. 제가 불러드리는 실시간 라이브 따라서 불러주시고 아, 이 노래 청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곳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저는요 정원과 이태신 그리고 트위스트 김 이렇게 연합으로 불렀습니다. 트리오네요. 청춘의 꿈 한 곡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5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요. 이는 직전 최대치인 3월의 경상수지 379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배가 넘었고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수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매년 1위를 하던 두바이 공항은 중동 사태로 공항 운영이 중단돼 여객수가 급감하면서 2위로 밀렸고요. 영국 히스로 공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병무청은 입영 희망자가 학업이나 취업 등 개인 일정에 맞춰 입영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2027년도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 복무 대상으로 판정받은 2007년생과 대학 및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으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 그리고 국외 장기 체류로 입영이 연기된 사람입니다. 지방 병무청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서울지방병무청은 24일 오후 4시, 부산청은 23일 오후 2시, 그리고 광주 전남청은 22일 오후 2시 등입니다. 한편 올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는 모두 3회에 걸쳐 실시되며 이번이 1회차 접수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충남 부여에는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엔 80에서 최대 200mm,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부에는 50에서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4도, 부산은 2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31도, 대구는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비가 강하게 쏟아졌다가 잠시 약해지기를 반복하겠고요. 금요일인 모레 오전쯤에는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는 대부분 모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고 해서 비 노래 좀 띄워드렸습니다. 최무룡의 빗속의 사나이, 그리고 이어서 김태희의 빗속의 눈물 같이 들으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어지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수요일 되면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는 3, 4부, 그렇죠. DJ 통키타 라이브를 많이들 기대해 주고 계십니다. 벌써 방송 시작하자마자 다들 그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 인천 부평에서 말구노스님은 비 오는 날 통기타 라이브는 어떻게 애청자의 마음속으로 들어올까요? 저는 탬버린을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듬은 그러면 이제 말구노스님이 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희 멤버가 하나 늘었습니다 하시면서 덧붙여 주셨는데, 비가 오는 날이라 확실히 관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네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고 비 온다 장독 뚜껑 닫아라 라고 하시던 말씀 생각납니다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건강정보에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요? 아니면 인트로에서 그 비가 올 때 나이 드신 분들 관절이 아픈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저 과학적으로 조금 그 증명이 된 거랍니다. 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관절을 좀 누른대요. 그래서 아프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기상청에서는 알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관절 통증으로 비 오는 걸 알 수 있는 이것도 세월의 흐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경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 대구 북구 윤형준 님도 만화님은 동창회 모임 같고요. 저는 치킨을 주문해놓고 아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는 오늘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 저는 아인 들으면서 치킨도 먹고 신나는 곡에 또 한번 흔들어도 보고 저는 2시간을 신나게 보낼 겁니다. 이렇게. 대개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배달해서 기다리는 건 스포츠 같은 거 볼 때 많이 준비하시는데, 아인을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아, 제 3, 4부를 훨씬 더 잘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봅니다. 도선 여객 472번 우리 박병로 기사님도 드디어 라이브 시간이 왔어요. 오늘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성북도 배웅준님의 사연과 신청곡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리죠. 오늘도 서울은 장맛비가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네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하면서 아인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추억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도 2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청해주신 노래 최희준의 진곡의 신사 같이 듣겠습니다.

네, 찐빵이라는 별명이죠. 우리 최희준의 아주 묵직하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고급스러운 목소리라고 할까요. 네, 재즈 보컬이 연상되는 최희준의 진곡의 신사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구는 바람이 태풍급으로 불어도 무척 더워요. 저녁에는 시원한 냉국수 한 그릇하고 아인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대구에서 주순이님도 찾아주셨고요. 저희 방송이 이제 글로벌 방송 아니겠습니까?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강태용님께서 아름다운 인생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즐거운 시간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이곳 엘살바도르는 현지 시각 새벽 4시 4분인데요.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현지 방송에서. 아, 네. 그쪽도 비가 온다네요. 아, 그렇군요. 예. 자, 함께 해주셨고 대구는 아직 비는 오지 않고요. 많이 덥습니다. 저녁 선풍기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남준호님도 대구는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린다는 예보는 있는데 아직 내리지는 않나 봐요.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도 함께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또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도 예, 갈라진 논바닥에 물 들어오는 순간만큼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7시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맞이하고 계신데요. 멋진 기타 반주와 감미로우면서도 애절하고 또 애절한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매혹되고 싶어서 일주일을 수요일을 우리 모두를 기다리게 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금채영 기사님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고 알겠습니다. 애절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네, 4부, 3부, 4부 DJ 통키타 라이브 한번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하루 종일 따뜻한 하루입니다. 부산의 김창성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아유, 모두 모두 기대와 반가운 인사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남미랑의 떠나는 여인 대구 최영아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3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지은아의 향수에 젖어서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 노래는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뭔가 좀 끈적끈적하고 비 오는 날 몸도 무거운데 이렇게 좀 경쾌한 리듬의 음악도 쏙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분위기 있고 추억이 젖는 그런 끈적끈적한 음악도 좋지만요. 그러고 보니까 음악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듣는다는 건 음악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연과 희망곡으로 이야기와 음악으로 채워지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들 소중한 추억의 노래와 또 살면서 힘이 되는 그런 금과 옥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야기들

정임진님, 네, 상주농부님, 안녕하세요. 대프리카에서 조용히 멍 때리면서 이게 이제 약간 정신을 놓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그런 상태지요.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 중입니다. 대구는 비는 안 오고요.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 계신 분들이 다들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죠. 정임진님 네,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전주에서 현동수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전주에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린대요. 전주는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문주란에 공항의 이별을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신청곡과 함께 찾아주셨는데 반가운 인사 감사하고요. 요 그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은 요번 주 월요일 어제 그제 저희가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틈을 좀 가져야 되니까 다른 노래 한번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대구 달성군 장창원님도 퇴근 시간 앞두고 아름다운 인생 문을 두드려 봅니다. 라이브 시간도 기다릴게요.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은하수님 습도가 많고 찝찝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아인에 들어오니까 쾌청합니다. 라이브 때 제 마음은 맑음 예약입니다. 고맙습니다. 은하수님. 노래 좀 듣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맑은 호수님 탬버린 들고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네, 몸 좀 푸셔야 되겠습니다. 남산교의 추풍령이고요. 또 화이팅 하시면서 오늘 통기타 라이브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박병로 기사님 도선여객 472번 드라이버십니다. 도미의 비에탱고 청해 주셨네요. 이어집니다.

충북 음성은 비가 많이 와서요. 미호천이 살아서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충북 지역에 미호천은 이제 그 음성에 있는 하천이겠군요. 와, 네. 갑자기 물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비 피해 없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아내 생일입니다. 구성순 제 아내 축하한다. 꼭 부탁드립니다. 축하 사연을 주셨어요. 우리 충북 음성에서도 영구님 아내분 생신 축하드리고요. 신청곡으로 나훈아의 사랑을 청해 주셨는데 그 뭐 때가 때이니 만큼 신청곡은 제가 3부 때 통기타 라이브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영구님 아내분에게 빨리 얘기하세요. 네, 우리 저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가 생일 축하곡 직접 띄워드린다고. 네, 3부 때 전해드릴게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순이님께서 통기타로 하남석의 밤에 떠는 여인을 신청합니다.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는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네, 주순이님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은 네, 신청곡 준비해서 다음 주에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재환님께서 추억의 군대 생활 얘기를 주셨는데 소개 좀 할게요.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육군 논산훈련소 군번을 받은 날입니다. 입영일은 6월 26일인데 군번을 받은 7월 8일 날부터만 군복무를 인정받았죠. 왜냐고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기간에 사역병으로 차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엔 취사반 사역병으로 등등 11일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죠. 지금이야 뭐 어림도 없는 소리겠지만 우리 때는 그렇게 그런 시절을 말 못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이 군번을 받은 날이라 유난히도 그때 그 시절이 더 많이 생각나네요. 포병 제7722대대 브라보 포대 전우들 오는 7월 22일 날 다들 만나는데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신청곡은 최희준의 길입니다. 청해 주셨는데 최희준의 노래가 조금 아까 방송이 됐으니까 우리 한재한님 다른 곡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선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병의 신청곡 들어주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네.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그 군번 번호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죠? 저도 군번 기억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대구 북구에서 서화정님께서 선우혜경의 손을 청해 주셨어요. 오늘 더위와 습함을 멀리하고자 동네 카페로 피신 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나와서 춥다는 말만 연거푸하다 왔네요. 선우혜경의 손을 청해 주셨고요. 잘못하면 냉방병 걸려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엘살바도르 강태용님께서 우리 부산에 계신 들꽃님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도 청해 주셨어요. 이어서 들려드리죠.

오라버니 신청곡 잘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듣겠다고 청해 주신 강태웅님 그리고 들꺼님도 듣고 계셨대요. 오늘 우드 블라인드 12장을 설치했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땀 많이 흘렸습니다. 아인에서 힐링할 거예요.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해주셨고요. 아인 방송 들으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겠다고 통기타 라이프도 만땅 기대합니다. 들꺼님이 덧붙여 주셨네요. 아유 애 많이 쓰셨어요. 오늘 진짜 쉬셔야지 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장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의정훈 형제님도 자리해주고 계세요. 에, 의정 형제님 사연 주셨어요. 은평과 하늘이 너무 곱네요. 매 시간마다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뉴스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모든 걸 잊고 두 시간 신나게 가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요. 네, 아름다운 인생에서 편안하게 잠시 휴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산에서 김창성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저녁시간 소화제 같은 음악과 함께합니다. 김창성님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2부가 끝나고 이제 3부 때는 저가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들께 통기타 라이브 이제 들려드려야 되니까 준비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 유난이라고 할까요? 지난 다른 주보다도 훨씬 더 많이들 신청곡과 사연들을 주고 계시는데 콕 집어서 또 통기타 라이브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안산의 한아름님께서는 통기타 라이브로 아야 우지마라 신청해봅니다. 이 노래는 원래 김태곤이 아니라 박두호 가수가 원곡인데요. 김태곤 등 여러 가수가 불렀지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 한아름님 듣고 계시죠? 이 노래도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구파발 우리 김윤풍 기사님도 오늘 저녁 시간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합니다 찾아주셨고 대구 나팔꽃님도 이수만님의 파도 듣고 싶어요. 오늘도 무척 좋습니다. 시원한 노래가 듣고 싶어지네요. 대구에서 문자 보내고요. 저를 나팔꽃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해주셨네요. 잊지 않겠습니다. 나팔꽃님. 네. 오늘 저 채송아님도 계시고 이쁜 꽃이름 들꽃님도 계시고 꽃이름으로 닉네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산 개나리님도 계시고요. 네, 찾아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DJ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무리 곡은요. 우리 전주에 계신 현동수님께서 청해 주신 남진의 지금 그 사람은 띄워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백투더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빗속의 연인들 정훈이의 노래였죠. 부산에 계신 은하수님의 신청곡으로 3부 시작됐고요. 신청곡 퍼레이드 그리고 그 안엔 DJ 통키타 라이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해 주시고 신청곡도 주고 계세요. 전북 김제에서 김남현님도 예쁜 며느님의 생일 축하 사연을 주셨어요.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두드립니다. 방송은 매일매일 들어요. 요즘은 재활도 잘하고 있고요. 저의 몸도 어느덧 많이 회복이 되어갑니다. 정말 정말 잘 됐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요 저의 큰 며느리 김하선 리아 엄마의 40번째 생일이랍니다. 남편 내조도 잘하고요. 이쁜 손녀 건강하게 케어 잘해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고맙다는 말을 전해봅니다. 우리 이쁜 김하선 아빠 엄마가 생일을 축하한다. 이렇게 김지혜에서 김남현님 사연 주셨는데 며느님의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남현님의 많은 회복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응원 계속할게요. 꼭 완쾌하시기를 바라고요. 생일 축하 사연이 아까 그 노영구님 충북 음성의 아내분 생일 축하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훈아의 사랑 이 노래를 우리 김재 김남현님 며느님께도 같이 들려드린다고 약속드리면서 일단 네 이제 좀 잠시 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지금 시각은 8시 5분 2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박수 고맙습니다. 천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과 3부 그리고 4부까지 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생일 축하 곡으로 띄워드리는 나훈아의 사랑입니다. 충북 음성에 계신 노영구님, 아내 구성수님의 생일 축하 사연을 주셨고요. 이어서 감동입니다. 집사람한테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거예요. 핸드폰 들고 뛰어가서 들려주었습니다. 이 감동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지금 두 분이서 손 꼭 잡고 들으세요. 그리고 큰 며느리 김하선님의 생일 축하 40번째라고 그러셨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나훈아의 사랑 첫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린 나훈아의 사랑, 이어서 우리 손대식님, 과천의 손대식님의 신청곡, 여운의 황혼이저도, 그리고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까지 이어졌습니다. 배성의 무정한 여인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노영구님께서 지금 바로 노래 듣고 문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가 탁 제 마음을 멋진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시니까 집사람 하는 말, 아이고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귀한 선물도 받아보네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노영구님 그리고 구성수님, 네, 우리 성수님도 이제 저희 찐 애청자가 되시는 거예요. 네,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재혜, 우리 김남현님, 네, 우리 며느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생일. 예. 숨어오는 바람소리님께서요. 반갑습니다. 기타와 어우러진 라이브 들으면서 창가 지정석에 앉아있어요. 네, 첫 곡 사랑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고요. 또 부산 개나리님께서 제 신랑이요. 음악다방 가자고 해서 두 번째 줄에 앉아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연애 시절에 듣던 노래 영사운드의 등불이 생각납니다. 해주셨어요. 아, 멋진 노래죠. 또 배영주님 노래 혼을 담으셨네요 해주시고 그러고 최재수님 오늘따라 너무 애절하고 가슴에 스며듭니다. 최재수님 와주셨네요. 네 잠시 후에 최재수님의 지난주 신청곡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도건님도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듣는 내내 즐거우셨다고 앵콜 앵콜 고맙습니다. 우리 대구 북구 윤형주님도 멋진 기타 연주와 애청자분의 축하까지 최고입니다. 인천 왕 애청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들꽃님 독보적인 목소리라고 네, 황금 보이스라고 네, 순도 99.9 네, 24K 고맙습니다. 멀리 엘살바도르에서도 우리 강태용님도 기타 연주에 올려주신 곡 정겹게 잘 듣고 내려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요 지난주에 지금 자리하고 계세요 청해 주신 우리 구로구에 살고 계신 최재수님 돌아가신 시 어르신을 생각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였는데 울고 넘는 박달재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풍 기사님 청해 주신 무너진 사랑탑 남인수 버전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3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9945 쓰시는 뒷번호 쓰시는데요. 오늘 처음 와주셔서 청해 주셨어요. 앞으로 자주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은하의 당신께만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보내주신 박수 문자는 4부에서 좀 소상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박재권이 묻기를 무엇이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되나이까. 정산 종사 답하시기를 서원 일심과 청정 일념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것이 서원이며 어떻게 하여야 청정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발언함이 서원이요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4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박수, 갈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옛가요 들으신 우리 최재수님, 지난주에 청해 주셨죠. 어머님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가슴이 저미옵니다. 눈물 나요.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어요. 참 추억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누군가가 생각나고 어딘가가 떠올려지고 그리워지고, 네, 그런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따라 더 멋진 날이네요. 생일 축하 라이브도 너무 좋고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부산 은하수님도요. 또 대구 팔공산 자락이라고 본인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키운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사진과 함께 구비마다 울었어 소리쳤어 늦은 저녁 먹으면서 한 가락 따라 불렀습니다.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 경기도 시흥시 한재현님도 지금 아내가 타준 솔차를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듣고 계신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향이 여기까지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옛가요랑 즉석 선곡까지 너무 좋습니다. 새싹 번님들, 찐 애청자님들 좋은 노래 신청으로 날로 발전하는 아인교실 베리굿이에요.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창가에 앉아서 나지막히 따라 불렀습니다. 아내의 미소가 소녀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의좋은 형제님. 의전 형제님, 저 동생 오민수님께서 조금 아까 문자를 주셨어요. 저희에게 지금 영남 알프스를 지나가면서 감성에 잠깁니다. 그 진행자님의 호소력 짙은 황성 예토를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는 제가 다음 주에 형님이랑 동생분이랑 같이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황성 예터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인천 왕 애청자님은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또 청해 주셨네요. 어제 음원으로 들려드렸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용복님의 노래는 제가 꼭 한 곡을 불러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도 준비했다가 아니면 뭐 줄리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꼭 다음 주가 지금 꽉 찼거든요.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준비해서 되는 대로 아무튼 꼭 한번 들려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도 라이브 통기타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아주 멋지고 잘 들었어요 해주셨고요. 대구 북구 서화정님도 수요일엔 빨간 장미가 아니고요. 수요일엔 달콤한 라이브입니다. 이렇게 장미는 금방 시들지만 목소리는 두기에 저장할 수 있잖아요. 박수와 함께. 또 금채원 기사님도 퍼펙트입니다. 접수 완료. 모든 장르를 접수 완료하셨습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부가 시작됐고요. 이제 노래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라이브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성재희의 보슬비 오는 거리, 우리 대구 남준호님, 시흥의 한재환님께서 청해주신 노래까지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아우, 박수 문자로 오늘 많이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 좀 하고 또 노래 들려드릴게요. 연인들의 이야기를 청해주셨던 호동왕자님 들어오셨네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선생님. 아, 저를 선생님이라고요. 네, 저의 노래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슴이 벅차네요. 이 원곡에서 느끼지 못하는 묘미를 또 느낍니다. 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녹음도 했습니다. 네, 호동왕자님께서. 아유, 고맙습니다, 호동왕자님. 네, 충남 서산에서 유학수님도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대구 803님. 네, 문자 주셨고요. 아, 삼성동의 박은자님, 캬, 라이브 통기타 노래 따라 불렀어요. 짝짝짝짝.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입니다. 네, 박은자님 화이팅입니다. 들꽃님, 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정겹다고 저보고요. 네, 네, 아유, 네, 웃음은 다 좋죠, 뭐. 예, 네, 고맙습니다. 하, 봄눈 녹듯이 녹아내린다고. 아, 고맙습니다, 들꽃님. 네,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또 강태웅님도 네, 잘 들었다고 주셨고 매호동 가로수님도 라이브 굿이라고 오늘은 가게에서 일도 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았어요. 네. 뒷번호 4604 쓰시는 청취자께서 오셨어요.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좋았는데 보슬비 오는 거리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옛날 어릴 적에도 별이 빛나는 밤에나 음악다방 같은 곳에서 리퀘스트 해본 적이 있지만 아름다운 인생처럼 이렇게 설레고 행여나 선곡 안 해주면 어떡하나 하고 조바심을 가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는 심장까지 떨립니다 하시면서 특히 진지에 살고 있는 친구 주기와 창식이를 생각하면서 최희준의 노래를 청해 주셔서 옛 이야기 오늘 최희준 노래가 예, 두 번이나 선곡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4604님 제가 메시지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예, 노래는 오늘 선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청해 주시면 예, 저희가 선곡해드리고요. 예, 같이 계시는 친구분, 진주에 살고 있는 친구 주기님 또 창식님 생각하면서 이번 노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청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준비했는데 대구 평강공주님도 아까 조미미 노래를 청해 주시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 그래요. 제가 뭘 하나 눌렀더니 문자가 커져가지고 예. 아 고맙습니다 제작진님. 제가 이 컴퓨터 잘 못해가지고 다루는데 좀 애를 먹습니다. 여기 있네요. 대구는 매우 따뜻합니다. 조미미의 서귀포를 아시나요? 김상진의 새마을 내 고향 신청합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라이브로 신청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이 노래는 누구 노래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준비한 노래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요거 여자 가수 노래지만 제가 또 제 분위기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세상에서 제일 큰 라면은 뭘까요? 어렸을 때 수수께끼. 바다가 육지라면 그 정도로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하고 사랑을 받았죠. 라이브로 전해드렸고요. 아빠는 마도로스 하춘아입니다. 네, 부산 개나리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신나게 탬버린 치면서 따라 부르셨대요. 아, 부평 말고노스님 잘하셨어요. 또 전주 개인택시 왜 조형철님께서 탑승객이 감칠맛나게 노래 부르는 가수가 누구냐고 묻길래 원음방송 아름다운 인생을 진행하는 가수 겸 MC 이동훈이라고 답해드렸어요. 애청자가 되겠다고 하셨대요. 와,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애청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고맙습니다. 대구 북구 주순이님 선풍기 앞에서 기타 라이브 잘 들으셨다고 더위를 싹 날렸대요. 고맙습니다. 또 최재수님 하모니카 소리와 함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분님 더운 날씨에 시원한 노래 따라 부르셨다고 잘하셨습니다. 북구 윤형주님 야 말이 필요 없네요. 라이브 최고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라이브를 제가 직접 노래를 불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칭찬 문자, 박수 문자가 훨씬 많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칭찬 박수 문자를 소개하면서도 약간 좀 낯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네, 하겠습니다. 기립박수 하셨대요. 중랑구 임혜자님 짝짝짝. 아유 고맙습니다. 임혜자님 또 외유내강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통기타로 듣는 바다가 육지라면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집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들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여운을 끝까지 느끼셨군요. 감사합니다. 최재수님 지금 남편 지하주차장 들어가지 못하고 돌고 있어요. 지하에 들어가면 안 들리기 때문에요. 세 바퀴 반째 돌고 있으시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 네, 오늘 이제 하루 일과 마치시고 이제 퇴근하시면서 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꽃님, 네. 아빠는 마더로스도 잘 들으셨다고, 또 멀리 계신 태용 오라버니, 가로수님,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굿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주셨고요. 또 신대방동의 최무영님도 중간부터 들었는데 노래가 다른 분이 부르는 음원인 줄 알았어요. 라이브인 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역시 역시 너무 좋았습니다.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 밖에도 예,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박수 쳐주신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두 시간이 예, 휙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갔다는 거는 너무 좋았다는 뜻이겠죠. 또 모쪼록 참여해 주시고 신청곡 주셨는데 오늘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틀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들은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줘야 되겠네요. 예,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우군 들어왔어요. 아저씨 할머니가 노래 따라 부르셨어요.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또 인천 왕해청자님도 네, 바다가 육지라면 잘 들으셨다고요. 고맙습니다. 금채영 기사님 고맙습니다. 영사운드의 등불이에요. 아니에요? 이수만의 파도. 네. 네. 대구 나팔꽃님이 청해주신 노래 전해드리면서 오늘 2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지역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수 지역은 가급적 우회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바퀴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지 않는 경우 조의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차량의 배기구가 물속에 잠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경차나 스포츠카 등 공기 유입고가 낮은 차량은 특히 조의해야 합니다. 또 속도가 빠르면 물이 넘쳐 엔진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물이 넘쳐 흐르는 도로는 대단히 위험한데요. 흐르는 물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동차 바퀴의 부력으로 물에 떠 휩쓸려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침수 지역에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자동차 시동이 꺼졌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의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 삼계를 소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거나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에는 내 것과 상대방의 것의 경계가 참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당연히 남의 물건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게 기본적인 예의죠. 하지만 매일 보는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혹은 늘 함께 지내는 직장 동료 사이에는 어떨까요? 서로 허물없이 너무 친하다 보니 가끔은 내 물건이 아닌 상대방의 것인데도 마치 내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져다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깝고 편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남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마음의 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장미의 대중에게 빚지지 마세요 듣고 왔습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죠. 하지만 간혹 나와 허물없이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져다 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내 것처럼 그냥 사용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실시품 22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자원이나 승낙 없는 물건을 함부로 청하여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허물없이 편하고 절친한 사이라고 해도 분명히 내 것과 상대방의 것 사이에는 존중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물건이라면 미리 그 주인의 마음을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게 당연한 도리죠. 만약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물건을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가져다 쓴다면 내 마음에 과연 어떤 요란함과 섭섭함이 찾아올까요?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0장 몸을 티끌 세상에, 성가 11장 마음바탕 어지러워, 성가 12장 어리석은 우리 중생.

우리는 흔히 허물없이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가끔은 지켜야 할 조심성과 배려를 깜빡 잊어버리곤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조금 서먹하거나 먼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말이죠. 물건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의 물건은 아무리 사소한 볼펜 한 자루라도 함부로 손대지 않지만 단지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소중한 물건을 내 것처럼 주인 허락도 없이 써버리는 일들이 참 많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사이라고 해도 관계가 깊을수록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내 물건에 누군가 허락 없이 손을 대면 단번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해지듯이 상대방의 마음 역시 나와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편하다는 핑계로 남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정작 나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이미 조금씩 서운함과 상극의 씨앗이 싹트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고 내 마음의 섭섭한 일은 나도 남에게 절대 하지 말라던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키스앤의 일원상의 진리, 조인의 난 감사해, 짠짠의 은혜 속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자원이나 승낙 없는 물건을 함부로 청하여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삶에서 아무리 소중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향한 조심성과 따뜻한 배려가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아름답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원망과 상극 같은 낮은 인연일수록 오히려 가장 가까운 데서 생겨나기 쉽다. 그건 다름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익숙함에 속아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지 않고 조심하는 마음을 슬며시 내려놓기 때문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가까울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편하고 친한 사이일수록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조심하고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대방을 향한 고마움을 담아내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늘 은혜로운 인연을 맺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내 마음의 기쁨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원상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다 하면은 이번에는 실제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김삿갓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누가 한 것은 이제 중요치 않고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합하기도 하고 또는 파자죠. 이걸 깨트리기도 해서 다른 의미를 이렇게 이제

밥상 안 나오고 부엌에서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일량 비백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합자를 해보면, 이 파자된 걸 합자를 해보면 쉽게 밥이 다 됐어. 이게 밥이 다 되었어. 그리고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월월 산상거든 그러거든요. 이게 달월달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면 더 붕짜 아닙니까? 친구란 뜻이요. 또, 매산자를 두개 이렇게 하면은 날출자가 되거든요. 벗이 나가거든. 다시 말해, 벗이 가거든. 밥상을 차려와라. 이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친구가 이제 그 무식한 친구가 아닌지라 괘씸하거든요. 그래,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뭐라 하겠나? 견자화중이라. 이 견자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합보면 돼지 젖자가 되거든요. 돼지 젖자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벼 화자, 이렇게 화에다가 무궐 중자를 하면 종자라는 종자거든요. 시종자. 식물종, 시종. 그런데 종자라는 종자. 돼지 종자들이구나. 아, 밥한 숟갈 수저 하나 더 놔서 밥한 숟갈 주면 될 텐데, 그걸 주기 싫어서 벗이 나가거든. 밥상 올려라. 밥상을 차려와라.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정자거든, 정자. 이렇게 정. 그러면 여기 입구자를 하면 오륵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대중 밑에 하늘천 하면 이건 웃음소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소롭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돼지 종자들이 지그들만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을 꼬락서리를 보니 가소롭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왔다. 이제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거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자, 친구 같으면 한술 나눠 먹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제법통이론이라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법은 결국 이론으로 통한다. 이론으로 통한다. 대존사님께서 짜놓으신 이런 대도가 교리와 수행 등등이 이론으로 통한다. 그 이론에서 파생됐다고 얘기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짜 맞춰서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만든 것처럼 이런 진리 자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매개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중매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결국 모든 법은 이런 진리로 통한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주선사가 주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제자가 이제 물은 겁니다. 여하시도 무엇이 도입니까? 어떻게 도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 조주선사가 장해저 운, 장해저. 그럼 바깥, 다시 말해, 담장 안, 담장 바깥의 길을 묻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다시 물은 거예요. 네가 묻는 게, 아, 도라고 그랬으니까 길이 아닙니까? 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담장 너머의 도를 길을 묻는 거냐? 이게 스님이 불문저도, 저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묻는 거 아닙니다. 즉 담장 밖의 길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운 문 삼마도. 그러면 뭘 어떤 길을 묻느냐? 대도, 큰 도를 묻습니다. 큰 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대도통장안이라. 장안은 중국의 서울 아닙니까? 지금 이제 북경 거기죠. 큰 도는, 큰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우리가 지금 우리 방송국이 세워져 있는 데가 서울 아니에요? 이 서울에서 춘천으로도 통하고, 부산으로도 통하고, 광주로도 통하고, 목포로도 통하고, 제주도로도 통하고, 통하지 않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리는 모든 길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경제나 또는 문화나 종교가 됐든 종파가 됐든 통하지 않는 게 없다. 다 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진리 법신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상제다. 그 자리에 상제 자리. 또 도덕 자리고 또 자연이고 이게 도가에서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사은이고 신앙이고 재중이고 제도고 뭐 사막이고 수행이고 낙원, 모두가 다 이런 진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생이 되어 있다.

0: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마음과 이런 진리와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화엄경에 이제 삼무차별이라고 해서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차별이 없다. 우리는 마음과 이런 진리와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 공부가. 그래서 이르러 진리를 깨닫자. 깨달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르러 진리를 깨닫자는 겁니다. 옛날 어느 그 절에서 대중들이 모여서 계속 이제 좌선을 이렇게 해오는데 아예 하루는 아침에 어떤 스님이 묘하다 묘하다 묘하다는 얘기를 해요. 참 묘하다. 왜 이렇게 묘한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손을 흔들다 말고 아 저 스님이 비로소 깨달았구나. 그렇게 하고 아침 이제 밥을 먹은 뒤에 종을 땡땡 쳐가지고 모두 법당으로 모여라. 그래서 법당에다가 법상을 다 차려주고 예, 스님은 그 법좌에 앉으시라고 우리들은 이 아래서 법문을 좀 듣겠다고 그러면서 예, 불교에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예, 큰 스님들을 모시고 예, 법문 듣기 위해서는 삼배를 하잖아요. 예, 삼배를 전부 사중들이 삼배를 다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스님 얼굴만 쳐다보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올라가서는 얘기가 참 묘하다 묘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항문이 코 밑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 참 묘하다. 대체 생각해보면 그러죠. 대변을 분출한 그 항문이 코 밑에 안 달리는 것이 얼마나 참 묘한 건 묘한 것이죠. 이러한 묘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는 것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도라고 그랬거든요. 불생불멸 도고 여기는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도예요. 도라는 건 불변 아닙니까? 그냥 계속 일률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이렇게 쭉 뻗쳐가는 것이고 이치는 뭐예요? 그 상황을 따라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돌아. 이게 인과 아닙니까? 인을 만들어 놓았으면 과가 되돌아오죠. 여기 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과, 또 인, 과에서 인, 또 과. 이런 데 쭉 되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니다. 불생물도 생각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도 일률적으로 쭉 가고 인과는 반드시 부응, 상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되돌아오는 것이 이치다. 그래서 학문이 코 밑에 달린 것이 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진짜 묘한 것이다. 또 오야 내 신불지요. 또 깨달은 뭐냐. 내 마음이 부처란 사실. 그래서 흔히 즉심, 즉불, 뭐 즉심, 시불 뭐 같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인 사실을 깨달자. 내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을 때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락이 구족하고 지혜가 원만한 사실을 깨닫자. 부처란 뭐예요? 회복이 구족한 사람을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족한 회복은 진리를 깨달아야 마음을 깨달아야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늘 누차 말씀드린 대로 수혜작복이라 닦아서 이루어진 지혜는 안 돼요. 이 마음이 부처요. 부처 저기 자체가 회복이 부족하다고 할 때 닦아가지고 이룬 지혜는 아니다. 근물이 그 마음에 갈물에 있는 그 지혜. 즉 부처의 심량에 갈물에 있는 그 지혜. 또 작복도 복을 지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다. 안 지었으되 무궁무진한 복락이 부처에게는 갈무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어서 복을 받고 닦아서 지혜를 갖추는 건 2차적인 문제고, 사실 부처는 복락 지혜가 원래 구족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때 결국은 뭡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했다. 그리고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이론상의 진리임을, 성공 그 자체 이론상의 진리임을 역시 깨우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의미로 저변의 그 용례를 몇 가지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간식을 해도 되고 건식을 해도 됩니다만, 말은 똥막대기야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퇴임하기 전에 광주 교구에 한 3년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창평 교당에서 세운 성덕원이라는 그 이제 복지기관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방 한 칸 주워서 살고 있는데, 책에서 읽었죠. 아, 마른 똥 막대기, 마른 똥 막대기. 몇 번 읽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간다고, 이게 청소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휘저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아, 마른 똥막대기라는 게 이거구나.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무릎을 좀 쳤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마른 똥막대기는 그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화장실을 사랑 개교 하나도 없이 청소 찍어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했습니다만, 아, 찍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막대기만 조금, 즉 화장실 청소는 도구만 조금 움직였을 뿐이지, 그 청소의 저변에는 결국 그 청소 도구인 막대기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 그렇지, 그렇지. 부처란 이것 아니냐. 중생이 하던 대로 다 해주고, 조금도 사량 개교를 두지 않는다. 부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어디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처방을 내려서 아프지 않도록 하고, 또 공부길이 막혀있으면 그 공부길을 터주고, 삶이 고달프면 그 삶의 길을 열어주고, 아무 사량 개교, 무슨 대가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다 바치는 게 부처님이다. 그 더러운 것을 아무 사랑 기고 않고 그 청소 도구가 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결국은 이렇게 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마른 똥막대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옛날은 그 이제 종이도 없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그 막대기를 인도에서 하는 풍습이라, 이렇게 막대기를 그 걸쳐놓고 이제 거기다가 뒤처리를 한 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등회원에 이제 들어와 있는, 들어있는 얘기인데, 승문, 운문. 그래서 이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더니, 여하시불 무엇이 부처입니까? 스님이, 즉 운문선사가 이르기를, 간식월이라, 말이 똥막대기니라. 그게 맞다, 말이야. 제가 생각에 맞아요, 이게. 아무런 사랑 계기 없이 다 그죠. 그래서 이 아래도 거의가 다 비슷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이 장자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각자 오고 이제 장자 오고 이제 문답을 하는 겁니다. 도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장자한테 물어요, 동각자가. 그러니까 무소부재, 있지 않냐는 바가 없다. 다 있다고. 눈을 뜨는데, 마르는데, 걷는데, 밥 먹는데, 다 있다. 그래, 동각자가, 그러면 어떠한 사실이 옳다라고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래, 장자가 얘기를, 누이, 개미한테 있다. 개미 속에 들어있다. 그래, 동각자가, 아이, 그렇게 아래 것들, 응? 아래에 있는 미물, 곤충, 그런 데도 도가 있냐? 그 아래에 있냐고. 그러니까, 제비, 그 피라는 게 있죠. 이제 그, 저, 농사를 지어보면은 꼭 나락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그 빛깔이 반들반들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 모르는 사람은 나락을 이렇게 잘 가꾼다는 것이 그 피를 가꾸는 수도 있어요. 그걸 뽑아내야 하는데. 그런데도 들어있다. 사실은 풀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죠. 하기 위하여. 그보단 또 어떻게 알아. 개미는 생명이라고 했다 하지만은, 물론 뭐 피랄지 이런 것들이 생명이 없는 건 아니로돼. 그 아래, 그렇게 아래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장자가 제 아비기라. 기와 속에 들어있다. 기와에도 들어있어. 무정부라고 할 수 있는 기와에도 들어있다. 이게 그렇게 심하냐 했을 때 이렇게 똥에도 오줌에도 다 들어있다. 그래서 말은 똥막대기라고 그래서 안 들어있는 법은 없잖아요. 오줌에도 똥에도 다 들어있으니 그 똥막대기가 어찌 붙여가냐. 동각자 불행이라. 응대를 어떻게 합니까? 대응을 안 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도라는 것은 무소부재하단 말이 맞다. 이런 진리가 무소부재. 있지 아니한 바가 없다. 있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도덕경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도가 없어지면 인과 의가 나타나고 이제 좀 비틀어서 하는 얘기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도 다시 말하면 인이라는 것도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인을 의를 세워서 그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친 거다 그 말이야. 그러나 원래 도가 인은 아니다. 우주 진리 자체의 그 도가 인은 아니다. 또 지혜와 지모가 설치면 기막힌 위선이 나다. 위선도 거짓선 아닙니까? 위선도 보통 사람 못해요. 허락해도 못해요. 그 배움이 있고 영리하고 약삭빠른 그러한 사람들이 위선을 결국 한다. 다시 말하면 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도를 진짜 도를 알지 못하고 거짓 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이 불화하면 효성과 자애가 나타나고 부모를 비롯한 형제 자매가 화해롭고 살면 무슨 거기 효도를 해야 한다 못 해야 한다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자님 말씀처럼 임금은 임금노릇 하고 신하는 신하노릇 하고 부모는 부모노릇 하고 자식은 자식노릇 하면 되는 것이지 너는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너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니까 형제 간에 우애를 해야 한다. 구차하게 뭐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짜여 있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나타나는 나라가 혼란해지면 충신이 나타난다. 충신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는 충신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충신이에요. 모두가 다 예고하는 사람들이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어삐 여기는 그러한 나라가 어찌 혼란에 휩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알게 되면은 현상의 상황은 그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예, 하는 겁니다. 근데 글자를 그렇게 한번 풀어보면은 뭐 이런 한일 하나라 그런 뜻이고요. 원은 둥글다. 이르는 우주 근본되는 진리를 상징한다. 이제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런 만 이제 풀어 놓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진법계의 뜻을 표시한다. 일진법계다 그 말이죠. 그대로 이론 자체가 일진법계다. 하나의 참된 우주 전체. 다음으로는 통일의식의 삼매경계를 표시한다. 우주의식이죠. 우주. 우주의식이 하나이지 둘 셋은 아니거든. 우주 진리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해있지 절대로 둘 셋으로 갈래는 것은 아니다. 삼매경계 깊고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한다지만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냔 말이오. 어쭈 옆에 있는 여자 보소. 스타일 굳이 꾸지러기는 내가 너 요러고 댕길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이므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대종사 잠깐이라도 방안을 떠나실 때는 문갑에 자물쇠를 채우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처소에는 공부가 미숙한 남녀노소와 외인들도 많이 출입하나니, 혹 견물생심으로 죄를 지을까 하여 미리 그 죄를 방지하는 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실시품 1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6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욕이 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3: 오케이.
4: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다.
5: 나 이름은 섭섭해요.
6: 싹쓸이!
0: 속고를 잡아?
6: 예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침수지역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수지역은 가급적 우회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바퀴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지 않는 경우 주의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차량의 배기구가 물속에 잠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경차나 스포츠카 등 공기 유입고가 낮은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속도가 빠르면 물이 넘쳐 엔진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물이 넘쳐 흐르는 도로는 대단히 위험한데요. 흐르는 물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동차 바퀴의 부력으로 물에 떠 휩쓸려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침수지역에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자동차 시동이 꺼졌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이름이요.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위에 국한됨을 이름이요.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름이요. 수자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름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9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고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해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이 있음이요 셋째 덕이 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7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3시 5분경에 전라북도 임실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습니다. 배수로 정비와 농사 관련된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시비나 증에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없는 마음으로 증예를 하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0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육신 생활상 직업 강령으로 사농 공상이 있거니와 정신 생활에 있어서도 사농 공상이 있나니 선비로는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는 도학의 선비가 제일 가는 선비가 되고 농사로는 인재를 기르는 사람 농사가 제일 가는 농사가 되며 공장으로는 마음을 개조시키는 마음 공장이 제일 가는 공장이 되고 장사로는 정법을 만들어 세상에 전파하는 법의 장사가 제일 가는 장사가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3시 50분경에 전라남도 담양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습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alk about love, talk about truth.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후텁지근한 더위와 장마가 겹치는 7월 초순.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날이 서고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짜증 섞인 말들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도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물론 마음 공부를 하는 이들이어야 가능한 일이죠.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입은 항상 다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수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65절입니다. 솔과 대는 서리와 눈을 견뎌냄으로써 그 명가가 드러나듯 사람은 그 경계를 당해보아야 그 실력을 알 수 있다. 청렴의 정도는 돈을 맡겨보면 알고 공부인의 수준은 법문 몇 대문 물어보면 알며 신심 정도는 관청이나 사회의 비평과 조소를 당해보면 알고 포용력의 정도는 역경을 주어보면 알며 효성의 정도는 궤벽한 부모를 모셔보면 알고 우애의 정도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안다.

온갖 경계에 직면했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수행의 경지에 이르도록 날마다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막스 리히터의 On the Nature of Daylight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 물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 물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에 해를 받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채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좋은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 내려진 상은 더 큰 의욕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진 벌은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죠. 하지만 남을 가르칠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에게 상을 줄 자격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와 권위를 부린다면 대중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데요. 뭐든지 내가 먼저 갖추고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상을 줄 수 있으며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거겠죠.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배우기에 힘쓰고 남을 벌주기에 앞서 내가 먼저 상을 줄 능력을 키우는데 공을 들여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0: 제2장 사은 제1절 천지운 천지 피은의 강령.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 무량한 것이며 영원 불멸한 것이며 길 흉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행각을 보전하나니라. 천지 피은의 조목.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일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풍, 운, 우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천지 보은의 강령.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체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천지 보은의 조목.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체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체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체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 근, 친, 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체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천지의 광대 무량한 도를 체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체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천지의 길 흉없는 도를 체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길 흉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체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천지 배은.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천지 보은의 결과. 우리가 천지 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오.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1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 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천지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알기 쉽게 그 내역을 말하자면 전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응당 사리간에 무식할 것이며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며 매사에 가불급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편착심이 많을 것이며 만물의 변태와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흉 하복을 모를 것이며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할 것이니 이러한 사람 앞에 어찌 재해가 없으리요. 천지는 또한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 배은에서 받는 재벌이니라.
1: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6시경에 전라남도 영광군 나궐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습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원불교 정전 교의편 제2장 사은에서 천지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6장 천지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교는 조선의 인연이 깊은 교로서 환영도 많이 받았으며 배척도 많이 받아왔으나 환영은 여러 백년 전에 받았고 배척받은 지는 오래지 아니하여 정치의 변동이며 유교의 세력에 밀려서 세상을 등지고 산중에 들어가 요야 무야 중에 초인간적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적은지라 이에 따라 혹 안다는 사람은 말하되 산수와 경치가 좋은 곳에는 사원이 있다고 하며 그 사원에는 승려와 불상이 있다고 하며 승려와 불상이 있는 데 따라 세상에 사는 사람은 복을 빌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불공을 다닌다 하며 승려는 불상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처자없이 독신 생활을 한다 하며 삭발을 하고 검박한 옷을 입으며 단주를 들고 염불이나 송경을 하며 바랑을 지고 동령을 하며 혹 세속 사람을 대하면 아무리 천한 사람에게라도 문안을 올린다 하며 어육주초를 먹지 아니한다 하며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 세상 사람은 양반이라든지 부자라든지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승려가 아니되는 것이요. 혹 사주를 보아서 운명이 좋지 못하다는 사람이나 혹 세간사에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이 승려가 되는 것이라 하며 승려 중에도 공부를 잘하여 도승이 되고 보면 사람 사는 집터나 백골을 장사하는 묘지나 호풍 환우나 이산 도수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고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나 만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 불법이라는 것은 허무한 도요 세상 사람은 못하는 것이라 하며 우리는 경치 찾아서 한 번씩 놀다 오는 것은 좋다고 하며 누가 절에 다닌다든지 승려가 된다든지 하면 그 집은 망할 것이라 하며 시체를 화장하니 자손이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여 불법을 믿는 승려라면 별다른 사람같이 알아왔나니라. 그러나 승려들의 실생활을 들어 말하자면 풍진 세상을 벗어나서 산수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정결한 사원을 건축하고 존엄하신 불상을 모시고 사방에 인연 없는 단순한 몸으로 몇 사람의 동지와 송풍나월의 마음을 의지하여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풍악을 사면으로 둘러놓고 신자들이 가져다주는 의식으로 걱정 없이 살며 목탁을 울리는 가운데 염불이나 송경도 하고 좌선을 하다가 화려하고 웅장한 대건물 중에서 나와 수림 사이에 소요하는 등으로 살아왔나니 일반 승려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나 거개가 이와 같이 한가한 생활, 정결한 생활, 취미 있는 생활을 하여 왔나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여 오는 동안에 부처님의 무상 대도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승려들은 독선 귀신의 소승에 떨어졌나니 이 어찌 부처님의 본회시리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무상 대도에는 변함이 없으나 부분적인 교리와 제도는 이를 혁신하여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탐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돌리자는 것이니라.

오늘 대성경 법문은 서품 16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대종사께서 진실철을 성화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의 일대는 팔상으로 기록하였거니와 대종사의 일대는 십상으로 기록하리니 대종사의 십상은 첫째 하늘 보고 의문 내신 상, 둘째 삼바째에서 기원하신 상, 셋째 스승 찾아 고행하신 상, 넷째 강변에서 입정하신 상, 다섯째 노루목에서 대각하신 상, 여섯째 영선 앞에 방언하신 상, 일곱째 혈인으로 법인 받은 상, 여덟째 봉래산에서 제법하신 상, 아홉째 신용리에서 전법하신 상, 열째 계민연에 열반하신 상이시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기연편 18장을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56장 대종사 13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2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전압이 강하면 기계가 고장을 일으키고 전압이 약하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듯 제자와 후진을 가르치는 것도 근기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나니 근기가 높은 제자나 후진이 있을 때에는 나보다 큰 스승에게 법맥과 신맥을 이어주어 더 큰 법기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지도법이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세생생 대종사께 신성을 바침과 동시에 많은 스승을 모시고 지도를 받았나니 대종사께서는 나를 찾아주신 은사부시요 마음을 낳아주신 심사부시며 삼학팔조 사은사유를 알게 해주신 법사부시고 정산종사께서는 은사형, 심사형, 법사형이시니라. 그리고 처음으로 이 회상에 이끌어준 최도화 선지는 인도사, 김광선 선지는 초도사, 공부심을 일으켜준 김기천 선지는 발심사, 신심을 나게 한 전삼삼 김남천 선지는 신심사, 뜻을 세워준 송도성 선지는 입지사, 불경을 가르쳐준 사대원 선지는 불교사, 유학을 가르쳐준 송벽조 선지는 유학사시니라. 이 밖에도 좌우에서 힘을 밀어준 이완철, 이동진화, 김홍철, 성정철 선진 등 은형들이 계셨으며 또한 대종사께서 알게 해주신 스승들로는 4대 성인을 비롯하여 보설거사, 수운대신사, 증산천사, 나옹대사, 진묵대사, 달마대사, 육조대사, 포대화상, 방거사, 유마거사 등이 있느니라. 3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릇된 지도로 제자가 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스승에게 있고 바르게 지도를 했으나 제자가 그 지도를 받지 않고 죄업을 지었다면 그 책임은 제자에게 있나니 바른 스승은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제자를 인도함으로 그 은혜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하느니라. 3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혹 나에게 허물을 남기고 구렁에 들어가라 하더라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나니 자기의 주견을 앞세워 스승 앞에서 사량 개교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제자의 바른 도리가 아니니라. 내가 익산 금강리에 머물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 큰 물이 짐해 어미 쥐가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짐짓 내 시선을 두려워하면서도 여러 번 입으로 물어 끝내 옮기는 것을 보았나니 이처럼 쥐도 새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은 생각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이 회상을 책임진 스승으로서 어찌 한 제자라도 희생되기를 바라겠는가. 스승과 부모의 심정은 둘이 아니므로 스승의 지도를 믿고 그대로 따르면 마침내 회복의 문이 열리고 회상의 주인이 될 것이니라. 3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갖춰야 할 두 가지 신법은 곧 신의와 정의라. 신은 제자가 스승에게 온통 바치는 것이요. 의인은 한 번 바친 그 마음이 어떠한 난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니 이 신의만 갖추게 되면 스승의 법을 남김없이 다 받아올 수 있느니라. 또 정의는 도덕을 얻는 제일의 자본이라. 정의가 있어야 법이 건네지는 것이므로 처음은 인정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일단 법이 건네지면 영원한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신의와 정의만 갖추면 스승이 가진 보물을 다 받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니라.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다 뺏고 다 주는지라. 무엇이든 주려면 먼저 다 빼앗나니 보통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마느니라. 그러므로 오롯이 믿으면 오롯이 받고 반만 믿으면 반만 받고 믿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는 이치를 알아서 내려놓을 때는 다 내려놓아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느니라. 3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생을 잘 살기로 하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스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의 벗과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계를 가져야 하나니 이처럼 심사, 심우, 심계를 모시고 살면 일생뿐 아니라 영생을 통해 교단과 국가와 세계에 빛이 되고 경사가 되느니라. 36. 대산종사 시자의 공부 표준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비록 견성을 했더라도 정법에 맥을 대지 아니하면 스승은 될 수 없다고 하셨나니 이 인의와 선지는 당신이 능하여 다 알면서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법통의 대의를 세웠으며 영통을 하여서도 스승에게 법맥을 올바로 연하고 삿됨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의 판국을 갖춘 분이라 할 수 있느니라. 37. 대산종사 정산종사 법어 감수에 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법어는 대종사의 교법을 만대에 크게 보필할 경전으로 장차 이 법으로 인해서 대종사의 교법이 세상에 더욱 드러나리니 대중은 이를 잘 받들어 각자의 보물로 삼기 바라노라. 38. 대산종사 이공전이 정산종사 법어 감수를 간청하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종경을 초안할 때도 보은의 도리로 착수하였을 뿐 대종사의 큰 뜻에 어찌 감히 손을 댈 수가 있었겠는가. 삼동윤리를 밝혔으면 이미 큰 뜻은 다 드러난 것이니 진리와 대의에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당신께서 다시 오시어 교정하시리라. 사례기를 그리하면 이론이 많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염려할 것 없나니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대중들도 다 찬성하고 따르리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명은 뭔가 하면 순덕이에요, 순덕이. 본명은요. 이제 그리고 법호는 융타원이에요, 융타원. 김영신, 융타원 김영신.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언제 출생을 하신가? 1908년, 1908년입니다. 1908년이니까 지금 대중사님 대각이 1916년이죠. 그게 이제 대각 하시기 전 이제 한 지금 8년인가요? 예, 그렇게 이제 12월 6일 날 이제 서울 이제 그 종로구 인이동에서 출생을 하죠. 종로구, 서울 종로구. 참, 이 종로에서 탄생했으니 지금 그 괜찮은 집안이죠. 그 집안 자체가 이미 그냥 그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1908년에 이제 종로구 인이동에서 이제 탄생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요, 이 김영진 어머니는 이성각이에요. 성탄이 성각 할머니도 못 보셨어요?

백발 노인인데 집행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탑에 참배하러 그걸 지나가시요. 그거 여러 번 뵀어요. 그렇게 이제 이 성각, 이게 어머니예요. 융타님 어머니 성각 할머니. 아 그래가지고 참 이제 이게 이제 이 지금 어머니도 이제 해갖고 이제 태어나시는데 그 이녀 딸만 둘을 두는 거예요. 이 성각 할머니. 그런데 이 융타님이 차녀예요. 차녀. 이제 큰 딸이 있고 이제 밑에 딸이 이제 차녀로 출생을 이제 지금 하십니다. 이 성각 선지님의 그 이제 그 자녀로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우리 융타원님이요.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 아, 경성. 제가 이걸 썼는데요. 이걸 이제 외성하면요. 참 대단한 학교입니다. 이거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학교예요. 이 경성 여자보통학교. 고보 그러거든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고보라고 들어보셨죠? 고등보통학교. 그걸 고보 그래. 일제시대 때는 고보라고 합니다. 예, 고등보통학교. 그래서요, 왜 이게 고보가 중요한가 하면 일제가 말입니다요. 한국을 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일제 36년간 다스리면서 우민정책을 쓰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게 만들려면 교육을 안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안 시킨다 이 말은 학교를 안 열면 교육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교육은 뭔가 하면요, 조선조의 전통학교는요, 향교하고 서원하고 둘이 있었다 그랬죠? 서원은 뭡니까? 서원, 사립학교, 향교, 공립학교, 예. 이게 지금요, 그 전통 그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도요, 우리 아버지까지는요, 그 지금 향교 그 가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우리 형님부터 우리 백씨부터 현대 교육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한국을 통치하면서 배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민정책이에요. 어리석은 백성을 만든다 이 말이죠. 우민정책. 그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고보. 이거를 많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각 도에 하나씩만 뒀습니다. 각 도에 고보 하나씩을 둔 거예요. 그 이제 전주는 전주고보입니까? 전주고보였죠? 그렇게 도에 하나씩만 두는 거예요. 고보학교를요. 그렇게 국민학교, 예전에 국민학교 그랬죠. 지금은 초등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 졸업을 하면 어디로 가는 거 하면 고보로 가는 거예요. 가야 하는데요. 고보를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요. 그러니까 학교를 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1위, 익산에는 예전에 익산이 1위 아닙니까? 1위 뭔 학교가 있었습니까? 1위 농림. 농림학교죠. 1위 농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인문학을 이게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일제가 36년간 한국을 다스리면서 하는 정책적인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이런 지금 정책을 지금 일제가 쓴 것이거든요. 그래갖고는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뭐냐, 경성여자보통학교. 우리나라 한국의 최고의 명문 보통학교예요. 여기를 다니셨다 이 말이죠. 다니시는데 젊을 때요. 그 이제 역사 그 이제 그 딱 보면요. 지금 고보학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운동회를 했는가 봐요. 운동을 하는데 달리기 선수로 여련이 나가신 거예요. 융타님이 경성고보에서 이제 달리기 선수로 달리기 선수 나가서 넘어지버려가지고요.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디에 좋은 약수가 있었다네. 그러니까 그 약수를 먹고 건강을 회복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약수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절에서 나는 약수요. 절에서 나는 약수를 먹고는 회복을 하니까 그 절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0: 경성고보에 다녔던 달리기 선수인 김영신이 회복을 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족 전체가 뭔가면요, 불교에 싹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죠.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 1924년, 이게 몇 년입니까? 원기로 몇 년입니까? 예? 9년이에요. 원기 9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첫 서울을 행가하시죠. 누구 때문에 행가했다고 제가 그랬죠? 전에 다 얘기했는데. 서중원 선생님. 서중원 선진님. 변산에 계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는 자꾸 하선하라고 종용을 하시고, 서중원 선진님의 그 지금 그 최근에 못 이기시가지고 경성을 서중원 선진님이 안내하고 가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첫 경성의 출장소를 어디다 내는가 하면요, 동대문 밖에, 바로 동대문 밖입니다. 그 밖에 뭐가 있는가 하면 창신동 들어보셨나요?
1: 예.
0: 아, 창신동은 들어보셨구나. 거기다가 첫 교당을 내는 거예요. 첫 교당을 창신동에 내고, 그래서 서울 교화에 시발이 어딘가 하면 창신동에서 시작이 되는 거요. 그래서 그 창신동 교당을 말이죠, 팔았다가 지금 우리가 샀습니다. 아, 대단하죠? 그 걸레 샀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산지요, 창신동을요. 그 창신동에서 누가 계셨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그 계셨어요. 계시고, 누가 앞에 와 계시는가 하면요, 육타원 이동진아. 육타원님. 이동진아 그런 선지님이 그다 모시고, 대종사님을 모시고 있는 그 대종사님을 그 불교 다니는 온 식구들 있잖아요. 그 온 식구들이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이제 방문을 하십니다. 창신동을 가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그 계시는 이제 그 창신동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누구와 하는가 하면 이 성각 또 이 지금 저 융타원님의 이모가 누군가 하면 구타원 이공주 이모예요. 이공주와 함께 이동진아, 그런 게 이제 융타원님이죠. 있는 동대문과 창신동을 이게 뭔가 하면요, 수양하고 계시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거 방문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전부가 말이죠. 근데 누구 인연으로 지금 이제 그 방문을 이제 하시는가 하면요, 박공명선. 아, 이게 뭔가 박사시와 있죠. 들어보셨죠? 박사지와님의 쌍둥이 자매예요. 박공명선이 같이 박시죠. 쌍둥이 자매예요. 쌍둥이. 근데 박사시와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지금 몇 타원입니까? 1타원. 예. 1타원. 타원을 봤는데도 1타원, 2타원, 3타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우리 교단에 여성 3걸이 있습니다. 여성 3걸. 1타원 박사시와, 2타원 장적도, 3타원 제도화. 예. 이게 3대 여걸이에요. 대종사님 당대 때. 그래서 이 지금 박사시와의 쌍둥이 자매인 박공명선의 안내로 이분들이 창신동에 계시는 대종사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다 한복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누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참 우리 그 서중환 선진님이요, 그 안목이 있으신 분이에요. 서중환 선생님이요. 안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서울을 가자고 그렇게 체근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서중환 선생님이 이제 배종을 하시고 서울을 다니시고, 아마 한 2차 답사 때나 이제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가서 가서 다 뭔가 하면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융타님도 같이 이제 따라서 지금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가 돼가지고 이 융타님은 이게 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것만요. 전부 그러니까 경성 여자 보통학교 경성 여고보를 나왔잖아요. 경성 여고보를 나온 분이 말이죠. 전무 출신을 서원해버린 거예요. 전무 출신을 정식으로. 선거 할머니는 제가 교도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전무 출신을 이제 이분이 이제 서원을 지금 하시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무 출신을 서원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요. 참 이게 이제 전무 출신을 이제 경성 고보를 나온 사람이 전무 출신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처사를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당신 따님이 지금 박길선 아르시죠? 따님이죠? 대종사님 따님 아닙니까? 박길선 이제 이제 아르시네. 선타님이 이제 박길선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예, 참 글쎄 이 두 분을 일하고 박길선하고 당신 따님하고 김영진 이 융타님하고 의대를 하는 거면 서울에 있는 부기학교. 부기학교를 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부기학교. 부기학교가 뭡니까? 이 지금요. 처사가요. 정말로 앞을 내다보면 미래지향적인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지금 경성 여고보를 나왔기 때문에 부기학교 할 만하죠. 그리고 당신 따님 그리고 부기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기학교를 나와갖고요. 이분들이 말입니다. 어디 공무원 와서 지금 뭐 근무를 하는데 어디서 근무를 하신가 하면 주로 말이죠. 서기. 그래서 원기 12년이 1회 말이죠. 1회 말에 원기 13년에 1회 말 정리하는 지금 그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3년에 원기 13년에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에 누가 주역이 되는가 하면요. 융타님. 그게 왜냐? 부기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 그 뒤에도요. 제 대종령에도 나옵니다. 그 뒤에도요. 일제가 말입니다. 불법 연구회를 계속 탄압하고 압박했잖아요. 근데 주로 뭔가 하면요. 두 가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뭐 하는가 하면 하나는 남녀 문제. 남녀 문제. 남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항상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경제 문제예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들이올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딱히 어떤 의도를 할 게 없이 하는 인사말이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도 역시나 큰 뜻을 두지 않고 받는 말 중에 안녕하다가 있죠. 근데 이 안녕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또 바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그렇다고 늘 이룰 순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거슬릴 것 없이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것. 작고 소박하지만 그래서 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일 텐데요. 오늘은 부디 모든 분들이 안녕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면서 7월 9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러블리즈의 안녕 듣고 왔어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오늘 좋은 아침 맞고 계신가요? 어제 오늘 비 소식으로 신경 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매일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 소식을 보고 들으면서 오늘을 안녕하게 보내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곤 합니다. 올여름에는 부디 그런 일들 하나도 일어나지 않길 기원하면서 오늘 우리 티가전 가족분들 모두 매사 평안하고 무사하고 태평하고 안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1716님께서 무지무지 피곤한 목요일이에요. 유유유유. 이번 주는 회사에서 난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바빴네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오늘도 바쁠 예정입니다. 유유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회사가 한가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716님. 이런 상황인데 회사에서도 막 일폭탄이 떨어지고 회사가 엄청나게 바쁘고 누군가가 정말 뭐 속을 썩이고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와, 양쪽에서 그건 정말 감당하기 힘드셨을 텐데 1716님이 개인적으로 바쁘실 줄 알고 회사가 한가했나 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삼구사이님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신복수님 굿모닝입니다. 반가운 아침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도 있는데 부산은 화창하네요. 오늘도 무조건 행복합시다. 123아빠님 어제 비 많이 왔죠. 유유. 새벽부터 빗길 장거리 가느라 무리했는지 늦잠 잤어요. 그래도 연아님 안녕. 모두 안녕하세요. 출근하며 출석합니다. 빗길 장거리 운전하시면 피곤하시죠. 이게 엄청난 이제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비가 많이 내릴 때 운전하면 약간 온몸을 좀 긴장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조금 힘 꽉 주고 운전하게 되니까. 123아빠님은 게다가 장거리 운전하셨으니까 어제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오늘은 조금 수월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3곡 쭉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모아서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 신청해주세요. 2부 신청곡 왔자염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장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에픽하이 성화 커피 양요섭 카페인 벌써.

에픽하이 성화 커피 양요섭의 카페인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7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4527님께서 연아님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특화정을 듣는 날도 듣지 않는 날도 저는 무척 안녕하게 지냈어요. 연아씨도 늘 안녕하시길 이라고. 다행이네요. 4527님 늘 안녕하셨다니. 우리 그렇게 늘 안녕한 아침 이왕이면 자주자주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진윤철님이 아침부터 후덥지근하네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 논두렁 하나 사이로 비가 오고 안 온다는 그 말이 딱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일단 제가 있는 곳 제가 출근하던 그 길은 되게 화창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 막 맑게 개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가 오고 나서 되게 공기가 깨끗해졌구나 이런 느낌 정도. 비는 안 오고 있는데 오늘도 근데 비 소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계신 곳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윤철님 계신 곳은 후덥지근하기만 하고 비는 안 오나요? 비가 꾸물꾸물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신청하신 노래를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아이오아이의 노래 듣고 올게요. 갑자기

아이유아이 갑자기 워너원의 We Wanna Go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조이락 지금인가요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WBS FM
1: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허리도 틀림이 없어서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펙스 청춘에게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비가 꽤 많이 오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홍수특보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영강 문경시 김용리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선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홍수가 발생할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이나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선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낙동강 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비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유나의 아이스크림 전해드리고 2부 신청곡 아짜염 오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옴.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064 고객님께서 모처럼 산책하러 나가요. 요즘 덥거나 아님 비 오거나 둘 중 하나여서 한참 운동을 못했는데 오늘은 걷기 딱 좋은 아침이네요 라며 보내주신 이지영의 산책, 소희의 산책, 20살 피처링 주혜인, 걷자 지바피아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5064 고객님 신청곡 왔자용.

신청곡과 짜염. 오늘은 5064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지영의 산책, 소희의 산책, 스무 살 피처링 주혜인, 걷자 집앞이야 전해드렸어요. 5064님의 산책길에 좋은 친구가 되드렸으면 좋겠네요. 백두경님이 연아씨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인데 일만 하게 생겼어요. 오늘 생일인 분이 우리 가게 예약을 해서 부럽기도 하고요. 저도 연아씨께 축하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축하해드리죠. 백두경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뿌리뿌리뿌리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오늘 뭐 예약이 있으셔가지고 일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좀 늦게 끝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녁에 조촐하게라도 가족분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백두경님을 아끼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잠시 후 3부에는 밥 퀴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2부 끝곡은 권진환이에요. Happy birthday to you.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알지만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인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8장 법문이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김현우 여전히 아름다운지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3부가 시작됐어요. 목요일 3부에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요리하는 방송 쿡방을 잘 들으시고 어떤 재료로 요리를 만들고 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눈치를 채셨다면 나만의 킥들, 나만의 레시피들, 꿀팁들도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정답도 꼭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내가 찾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마음껏 마음껏 자랑하셔도 되니까요. 역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침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비 콰콰 서머댄스 전해드리고 밥 퀴즈 이어갈게요.

쩝쩝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재료를 맞추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진하면서도 담백하고 고소한 땡땡땡 콩국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5시간 정도 푹 불려준 땡땡땡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시간이 없다면 콩물을 사서 시원하게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불린 땡땡땡은 15분 정도 삶아서 익혀줄 건데요. 다 익었다 싶으면 충분히 식힌 다음 믹서에 넣고 삶은 물 4컵과 생수 1컵, 그리고 굵은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갈아주세요. 자, 그럼 면을 삶을 차례. 적당히 익힌 면은 찬물에 헹궈서 받쳐두시고요. 그 다음엔 오이랑 토마토를 곱게 채 썰면 끝! 이제 삶은 국수와 곱게 갈아 넣은 땡땡땡, 여기에 고명으로 오이와 토마토를 얹으면 땡땡땡 콩국수 완성! 어때요? 쉽죠? 드셔보시고 부족한 간은 설탕이랑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오늘은 여름의 별미 중에 별미인 땡땡땡 콩국수를 만들어봤는데요. 그냥 콩이 아니라 검은색을 띠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뿔테, 2번 나이테, 3번 서리테, 4번 돈키호테. 1번 뿔테, 2번 나이테, 3번 서리테, 4번 돈키호테.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세요.

신기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이면 진짜 곳곳에 여름 특선, 뭐 여름 계절 메뉴에서 나오는 곳들도 많고 이 음식 찾는 분들도 진짜 많죠. 유명 맛집들도 많고요. 여름에 별미 중인 별미인 콩국수를 만들어봤는데 특별히 콩국수 중에서도 오늘은 땡땡땡 콩국수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콩이 아니라 검은색을 띠고 있는 오늘의 땡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뿔테, 2번 나이테, 3번 서리테, 4번 돈키호테. 1번 뿔테, 2번 나이테, 3번 서리테, 4번 돈키호테.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의 기운을 화하게 한 후에 사람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공부인의 신법이요 지도자의 덕이니 지도자들은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는 일을 주로 하여 저 사람이 폭력으로 대하면 인으로 용서하고 저 사람이 거짓으로 대하면 참으로 바르며 저 사람이 권세와 이해로 대하면 공의와 정의로 응하여 능히 천하 창생을 심화 기화로 두루 교화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7장 법문입니다.

0: 황영아입니다.
1: 예.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케이윌의 리얼 러브송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3부에서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별미 중에 별미인 땡땡땡 콩국수를 만들어봤어요.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김건모 서울의 달 아이콘의 리듬타 진우션의 태권브이, 유리상자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바로 3번 서리태였습니다. 여름이 오면 이 콩국수 찾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서리태로 오늘 밥 퀴즈표 콩국수를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블랙푸드의 대명사로도 알려진 이 서리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혈액순환과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시스테인과 아르기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있죠. 효능도 효능이지만 은은한 단맛이 정말 매력적인 이 서리태. 올여름엔 맛도 효능도 만점인 서리태로 입맛은 물론이고요. 건강까지 그냥 꽉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이짱님이 검정콩? 땡글땡글 검은 머리가 자라난다는 그 검정콩? 그러니까 이 서리태가 그 모발에 진짜 좋다는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뭐 머리 숱대도 좋다. 그리고 뭐 검은 머리가 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진짜 저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나의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하길 해주셨고요. 이종행님 정답 서리태 3번 후루룩 한 그릇. 생각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고소할 것 같아요. 0311님 3번 서리태 웃음 바이러스 충만하세요. 감사합니다. 효재아빠님 3번 서리태 오늘 점심은 콩국수로 결정! 하셨는데 콩국수에 설탕 넣으세요? 소금 넣으세요? 효재아빠님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안 넣고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무언가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면 소금을 좀 넣는 편이긴 한데 또 설탕 넣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설탕 넣으시더라고요. 디저트처럼 되게 달달하고 맛있다고. 123 아빠님, 서리태, 겉껍질은 검지만 속은 푸른 녹색. 하하, 아침부터 한 대접 생각나네요. 설탕 두 스푼, 소금 세 스푼은 저의 간 맞춤. 하하, 설탕과 소금을 모두 넣으시는군요, 123 아빠님. 오, 개인적으로 제가 인정하는 맛잘알이시거든요, 123 아빠님. 저희 다음번에 한번 123 아빠님의 레시피를 한번 따라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설탕 둘에 소금 셋, 오케이. 9603님, 정답 3번 서리태. 오늘 점심 약속 있는데 메뉴를 못 정했거든요. 아싸! 서리태 콩국수 먹으러 가야겠어요. 3796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와서 시원하긴 하네요. 정답은 서리태입니다. 2309님, 정답 3번 서리태. 저는 어렸을 적에는 서리태 콩국수를 싫어했는데 지금은 좋아합니다. 오, 6136님, 3번 서리태. 저는 콩국수 킬러예요. 동네 국수집은 다 먹어보러 갑니다. 근데 서리태보다 뽀얀 콩국수가 더 좋은데 잘 없어요. 대부분 서리태더라고요. 5453님, 서리태. 어릴 때 못 먹었는데 나이 드니까 먹어지더라고요. 나이태 콩국수인가? 라고. 아 근데 저도 어릴 때는 콩국수 안 좋아했는데 좀 잘하고 나니까 맛있더라고요. 고소하니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3649 쓰시는 분 3번 서리태요. 처음 문자 보내요. 콩국수에 설탕 소금 어떤 거를 드시나요? 다음번엔 설탕 둘에 소금 셋입니다. 저는 3649님 4138님 여름엔 콩국수가 최고죠. 3번 서리태 보내주셨어요. 3649님 4138 뒷번호 쓰시는 분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태양의 노래입니다. Live fast, die slow.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6072 쓰시는 분. 오, 출근할 때 비가 안 와서 행복하네요. 퇴근할 때도 오지 마라 제발. 뒷번호 5415 쓰시는 분. 중학생 딸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출근합니다. 식후 비타민까지. 엄마 생일이라고 특별 서비스를 해주네요. 아직 사춘기가 안 온 건지 아님 약하게 온 건지 속썩이는 일 없이 착한 우리 딸 덕분에 행복해요. 뒷번호 3097 쓰시는 분. 아침에 집에서 휴대폰 충전 중이었는데요. 깜빡

예나 캐치캐치 펜타곤의 예뻐 죽겠네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 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MC 더 맥스 어디에도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은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살도 같은 중계를 범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사람의 바른 신심을 끊어서 영겁 타생의 그 앞길을 막는 것은 더 큰 악이며 금전이나 의식을 많이 해시하는 것도 선이지만은 사람에게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영겁 타생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 큰 선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수박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깍둑 썰기? 아니면 전형적인 그 삼각형? 아니면 격파해서 프리스타일로 드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삼각형의 법칙으로 슥슥 잘라놓고 네, 편하게 그리고 미리 다 준비해서 언제든 깔끔하게 꺼내오고 싶다면 깍둑 썰기 같은 거 해서 미리 냉장고에 보관해 두곤 하죠. 격파는 글쎄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이건 버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서요. 아무튼 뭐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멋과 맛이 수박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이에요.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